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스앤젤레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성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1: 인생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일평생 수많은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의 길이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주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인생길을 가로막는 만남도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민 초기만 하더라도 공항에 누가 나와서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세탁소를 할 것이냐 도넛 가게를 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차원의 다양한 만남들 가운데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소중한 만남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래전에 그렉 로리 목사님이 쓰신 책에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업사이드 다운 철치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렉 로리가 목회자가 되게 된 그 과정들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렉 로리 목사님은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입니다. 할비스 크루세이드를 통해서 매년 10만 명이 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지금까지 수백만 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했던 아마 현 시대의 최고 복음 설교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분은 이번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알코올릭이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7번이나 갈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5번 갈고도 늘 우리 설교의 주제가 되는데 7번 이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성장했으니 청소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방황하고 학교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폭력과 마약 등 그가 손대지 않았던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잡초같이 희망 없이 살던 사람인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코스타 메사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 전 작고하신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첫눈에 그렉 로리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과 스토리텔링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리게 했습니다. 이것을 전도지로 만들어서 발매를 했는데 지금까지 200만 부 이상이 발행된 리빙 와러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지가 되었습니다. 무명의 청년, 불량 청년이 복음 증거자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렉 로리는 갈보리 채플에서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받고 리버사이드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갈보리 채플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그 말씀사역인 Monday Night Bible Study의 주강사로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고 현재는 매년 애나하임 구장에서 열리는 하비스 크루세이드로 수만 명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 전거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의 출신과 배경이 척박했을지라도 바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진 재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재능을 풀리 끄집어내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바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 일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지만 바른 대상을 만나게 되면 행복자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만남 중에서도 더 절대적인 만남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전체 방향을 바꾸어 놓고 내 삶의 목적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진 나의 삶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향하여 가야 될지 내 길을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나의 장점은 끄집어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인생이 극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만나되 깊이 있게 진실되게 바로 만났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바로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파워풀한 의미가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바르게 만날 수가 있고 이 주님과 함께 진정한 가치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부분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건 말씀해 보시면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3절과 44절을 보시면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했던 빌립이 먼저 등장합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 사실 요한복음에 다섯 명의 초기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 다섯 명이 전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 특별히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베세다 지역 사람인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같은 갈릴리 지역인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쉽게 표현하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예언서들이 소개했던 바로 그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메시아를 만났다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부분이 조금 걸렸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센텐스의 마지막 단어가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이란 단어가 끝나자마자 나다나엘이 그 말을 곧받아서 되묻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다분히 편파적이고 잘못된 선입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작고 천박한 동네로 인정했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에 의하면 나사렛은 이방 땅에 속한

가족이 살았던 곳,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그곳이 아니었어요. 가이사 구스도의 명을 따라서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가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Maybe 나다나엘은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확인도 되지 아니한 상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입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고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인간됨과 본질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외형을 보고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학벌을 보고 출신지역을 보고 가문을 보고 이와 같이 외적인 배경에 중심을 맞추다 보니까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와 같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리젝트하는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그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가운데 첫 다섯 명 중에 한 명으로 불러주셔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리스트를 보았더니 나다나엘의 이름이 없는데요. 실제로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서에 예수님 열두 제자에 대한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그게 보게 되면 나다나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빌립이 나오면 항상 빌립 바로 뒤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빌립 바로 뒤에 등장합니다.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사실은 본명이 아닙니다. 이 바라고 하는 것, 히브리 말로 아람으로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 톨마이, 톨마이의 아들 혹은 똘마이의 아들, 똘마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진 것이 바돌로메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이 똘마이였고 그 아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본명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케이스도 보게 되면 바 요나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시몬이 베드로의 본명인데 앞에 바 요나, 이것은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로 표현하자면 뉘집 아들 이런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돌로매는 실제로는 본명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도 요한은 제일 마지막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본명을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나단과 같은 의원을 가진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공간복음서는 기록되지 않았을까? Maybe 우리의 짐작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나다나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익명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요한복음에서조차 1장에 한번 나오고 21장에 딱 한번 나오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이런 면에서 그는 비교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한 그런 제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후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는 인도와 알메니아 지역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마지막에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비록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소중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는 거룩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인물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Unknown by man, but known by God. 사람들에게서는 알려지지 아니했지만 Unknown by man.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존재였지만 But he was known by God. 하나님에게는 알려진 인물.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주님이 알아주는 인생.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의 삶이었고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고

0: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가장 원하는 그 뜻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 인생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그분이 알아주는 인생이 되어서 참된 가치, 참된 목적을 향해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특별히 보셨던 세 가지 중요한 퀄리티가 있습니다. 나다나엘 속에 잠재되어 있던 세 가지 퀄리티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면 주님이 알아주는 인생이 되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퀄리티가 순전한 마음입니다. 이 순전함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47절을 다시 보시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렇게 나다나엘이 반문합니다마는 그래도 빌립이 와 보라고 하니까 또 따라갑니다. 지금까지가 가지고 있던 상식의 벽 때문에 나사렛 출신을 거부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따라 나섰던 나다나엘.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4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True Israelite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가짜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형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 모양은 이스라엘 백성 같고 하나님 백성 같긴 한데 실상 그 마음 속에는 속임수와 거짓으로 꽉 차있는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가짜 이스라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간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기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어 번역을 보시면 deceit, 거짓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혹은 craft, 그냥 속이된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속이는 이 속임수, 이 거짓과 속임수로 꽉 차 있는 것이 가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참 이스라엘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거짓이 전혀 없는 genuine한 순전함으로 꽉 차 있는 이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실 때에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 모양은 거룩한 척하면서도 실제로 삶의 내용을 보면 호박씨 까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다나엘은 반대입니다. 겉으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층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순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셉트할 수가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인간관계에서도 외모를 보고 그 모양에 취중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외형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신데렐라에 대한 글을 누가 쓰셨어요. 신데렐라의 황금 마차를 조심하라. 신데렐라가 파티장에 갈 때에 옷도 화려하게 차려입고 황금 마차를 타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황금 마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지만 밤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는 순간 늙은 호박으로 변하고 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양이 화려하니까 그 화려한 것을 보고 따라가는데 화려하게 보이는 황금 마차가 실상은 늙은 호박에 불과한 여자분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늙은 호박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신데렐라가 가지고 있는 외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꺼풀을 벗기고 진실을 볼 때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경우는 껍데기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형을 잘 꾸며놔도 그것 때문에 선택하고 또 거절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주님 이것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찾고 싶어 하시는 것은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위장한다든가 꾸미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차라리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선택해 주시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렸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거룩하게 손을 들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는 나의 삶이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 반면에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소개한 후에 질문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하느냐? 바리새인의 의로운 기도였을까?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였을까? 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두르고 있는 외형에 속지 않습니다. 껍데기에 속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지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녕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의 순전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영적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4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마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했던 삶의 현장도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불러서 네가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내가 훨씬 오래전부터 너를 보고 있었다. 여기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죠.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주님을 미처 알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사건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누구인지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주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나다나엘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나다나엘이 가장 소중한 위치에 있을 때 그걸 봐줍니다. 사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볼 때에 가장 좋은 부분, 잘난 부분을 봐주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 나다나엘을 보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나무 아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푸른 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에 그 표현이 나오죠. 로보암 왕시대 때에 남쪽 왕국인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을 만들고 아스라 목상을 세우고 음행을 행한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푸른 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악의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장소를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 아래는 반대입니다. 경건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디엄같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묵상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인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그곳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항상 바른 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와치하고 계시니까 나다나엘의 케이스처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너가 기도할 때 내가 보았노라. 너가 새벽에 일어나서 중보하며 부르짖을 때 보았노라.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 내가 육가 있을 때 보았노라. 노래방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내가 까시바고 누구 욕할 때 보았느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바로 정해야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바르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항상 무화과 나무 아래 있으면서 영성의 그릇을 키워갔어요. 말씀의 깊이를 깊게 하고 기도의 그릇을 크게 키워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우리가 근성으로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기도의 그릇을 작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도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깊이 있게 기도하고 정말 나의 영적인 그릇을 크게 만들면 하나님의 기적도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순둔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자신의 영성을 키워갔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과 같이 삶의 길을 걸어가려면 비전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비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너가 더 큰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1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보았던 환상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가 받을 특권과 축복 기회를 다 자기가 갈취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가 도망치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자기 집에 가지 못하고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길을 떠났을 때에 아무도 동행하는 자가 없었어요. 홀로 갔습니다. 지팡 안에 들고 갔어요. 가는데 가도 가도 들판만 있고 척박한 광야만 있는 곳. 밤이 왔습니다. 잠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들판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형편이 됐습니다. 그때의 한밤중에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비전과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장차 너를 통해 큰 민족이 형성되게 되는데 바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 소위 말하는 글로벌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읽던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나아가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모든 족속을 다 복음을 전거해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비전을 주셨고 이 비전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전을 보았던 그곳을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그게 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그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나중에 그가 돌아오게 되면 자기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야곱이 보았던 환상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시면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때가 되면 이런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야곱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사다리로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늘 사다리가 이 땅에 내려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심의 큰 영광의 사건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시각을 가져야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수많은 주의 종들은 이 하늘이 열림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민족 역사의 한밤중에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이 전무했던 그 시절에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스가랴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이걸 보았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후일 밤모습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가 직접 목격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눈도 열려져서 이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만 보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 움켜잡으려고 이것 놓으면 죽는 줄 알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을 쌓아가고 물질을 쌓아가고 나의 행복을 쌓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비전이 있다면 하늘나라의 꿈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바로 보시고 그날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지 한 번을 살아도 값지게 살아갈 수가 있고 여러분 가진 인생의 그 소중한 탤런트와 재물들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그 WEC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영국에 나온 유명한 선교단체 World Evangelization for Christ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 대한 스토리를 읽고 참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단체를 창립한 분이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C.T. 스터드라고 부르죠. 이분은 1860년에 영국의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벌의 2세로 태어난 것입니다. 일찍이 영국의 명문대학인 캠브리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더구나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대표적인 크라켓 선수가 돼서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생이 중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것을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생명이 만약 끝나게 된다면 이게 과연 무슨 가치가 있을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성과 성공과 나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의 생명이 끝나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와 같은 회의와 함께 질문을 던지던 어느 날 마침 미국에서 영국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오신 D.L. 무디의 봉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는 큰 충격을 받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려고 준비해 두었던 결혼 비용까지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중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프리카와 콩고에서 예수의 복음만을 전가하다가 그런 자신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복음만을 외치다가 살아갔던 귀한 분이십니다. 시티 스터드가 평소에 늘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진정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희생을 희생이라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주를 위해 바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며 과연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시티스타드는 하늘을 보았어요. 이 땅에 그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잘 먹을 것인가, 잘 살 것인가에 관심 갖지 않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날의 영광, 그날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그분의 영향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웨크를 통해서 복음 전구 사역을 하고 있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더 잘 먹을 것인가, 더 잘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이 열림을 보는 인생이 되셔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하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셔서 한 번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사시고 주의 목적 위에 바르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처럼 unknown by man,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but known by God, 하나님께는 알려지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몰라주고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이 꼭 되셔서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싶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참조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멘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과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나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인가?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영혼의 푸른 초장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의 빈자리를 두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며 이 땅의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자 사역하고 계신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해를 한 주간 뒤로 미루고 왜 형제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가 하는 제목과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언론이나 또 주변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지난해 38주년 감사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잘 양육을 해서 제자를 재생산하듯 교회도 교회를 재생산해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교회를 재생산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혼이 아니라 임신을 통해서. 이혼이 아니라 임신을 통해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깨어져서, 분열되어서 세워졌어요. 이혼해서 딴 살림을 차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분열은 최악의 비극인 것입니다. 교회는 많이 세워졌지만 분열로 인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혼의 아픔과 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80년대 중반 우리 형제교회가 분열의 아픔으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통 속에 무기력하게 보내왔습니까? 성도와 성도끼리 반목하고 다음 세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정말 교회를 떠나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 그 당시 제가 형제교회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우리는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 좋았는데 부모님들이 다퉜어요. 부모님들이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헤어져야만 했어요. 부모 세대가 싫었고 미웠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분열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방황하게 하는 이 죄를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듯 교회 또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형제교회 한 학생으로서 그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 목사가 되었고 형제교회 부임해서 사역을 하면서 제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열망은 건강한 공동체로서 분열이 아닌 분립을 통해서 교회를 낳는 그러한 교회의 모델.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제교회로부터 원하시는 형제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교회가 그런 고통을 겪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간절함 속에, 우리의 회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면서 이 시대에 형제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 교회들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교회, 이 시대에 우리 형제교회에게 주신 그 꿈은 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며 분립 개척으로 인해서 교회와 세상에 소망을 주고 지역을 복음화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제행전 39장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마음속에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교회가 페더웨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와 그리고 그 기사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들 때문에 저나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제가 샌디에고 집회 나가 있었는데 샌디에고 집회 중에 그 지역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반대 성명을 이렇게 냈다라고 하는 내용을 웹사이트에서 그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참 밤잠을 설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많이 아파한 것은 제 자신과 우리 형제교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목사님들의 그 지역 목사님들의 마음이 또한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목사의 심정을 알아요. 목사는 그래도 목사의 심정을 알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부 편이기보다는 그래도 목사 편입니다. 가제는 개편이라고, 그래도 목사는 목사 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에게 와가지고, 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뭐 부목사님들에 대해서 뭐 불평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뭐 해봐야, 여러분, 뭐 물론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해야겠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요, 제가 목사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아무리 말씀해봐야, 여러분 별로 위로받지 못합니다. 별로 뭐 이렇게 위로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구원받은 한 영혼을 위해서 참 너무나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고통도 있어요. 개척교회 전도사 부목사 시절을 지낸 제가 왜 그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그분들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정말 자기의 그 인간적인 것 내려놓고 말이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는 목사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 아닙니까? 정말 귀한 분들 아닙니까?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두 교회 부흥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할 때 여러분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기도로 여러분 동역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제행전 39장을 시작하면서 주신 이 꿈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환상을 가지고 그리고 이사과나 페더웨이 지역에 좀 멀리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개척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장소가 주어지면 시작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장소를 또한 찾고 있었어요. 구체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아직 기도 모임조차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형제교회가 페더웨이 지역에 어느 건물을 샀고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있고 곧 시작한다는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말이죠, 우리 형제교회가 페더웨이 지역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당회나 우리 성도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건물들을 사드렸더라고요. 타겟도 샀고요, 토이자라스 건물도 우리가 사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막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문의 전화도 오고 말이죠.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제 자신을 정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제 자신을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개척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향하여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개척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우리 형제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저 희미하게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짧은 이 며칠의 기간 동안에 제 자신을 정리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감사의 시간이었고 오히려 제게 축복의 시간들이었어요. 오늘 이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왕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교회의 목사로서가 아니라 선교사로서 지역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중심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우주적인 교회로 교회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한두 교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고 함께 연합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이 일에 하나님이 형제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꿈 앞에 우리 형제교회가 이것에 조금이나마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교회가 많은데 또 왜 개척하느냐. 이미 교회가 많은데 왜 교회가 개척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숫자는 적지 않아요. 교회 숫자는 부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또 다른 용어의 의미는 전략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용어로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최고의 전략가세요. 최고의 전략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또한 계획과 함께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방식이 아니라 시대와 지역에 맞는 그러한 전략적 교회 개척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960년대, 70년대 전쟁과 그리고 보릿고개의 가난한 시절, 시대적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개척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교회가 그렇게 개척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요청과 함께, 시대적 요청과 함께 정말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천막을 치고 아니면 지하실에서 교회는 그렇게 개척되어 나갔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헌신과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귀한 성도들이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70년, 80년대는 교회 개척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자성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 간의 불화, 목사와 성도 간의, 성도와 성도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서 개척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게 되었어요. 분립이 아닌 분열이라고 하는 상처와 고통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많이 세워졌지만 세상에 보여줘야 될 그러한 연합의 힘과 동력을 잃게 되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80년대, 90년대에는 이 문제 해결 방법으로 많은 교회들이 분립 개척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한 분을 세우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재정적 또 인적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분립 개척의 모델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모델이죠. 제가 바라는 그러한 모델이 분립 개척이라고 하는 것.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분립 개척돼 나간 교회가 잘 정착해서 성장하는 경우는 10개 교회 중에 2개밖에 안 되고 10개 중에 8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문을 닫고 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갔던 성도들이, 함께 이 개척에 대해서 파송받고 나갔던 성도들이 개척에 대한 어려움과 그리고 본 교회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다시 역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냥 어려움 속에 그냥 떠나버리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독교인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교회 개척은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소득의 향상과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그 욕구가 강해지면서 개척이라고 하는 자체에 동참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만 거예요. 시대적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민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획을 개척하지 않는 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척된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분립 개척에 여러 가지 또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캠퍼스를 시작해서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그러한 모델을 생각하게 됐어요. 캠퍼스로, 그래서 분립 개척이라고 하는 그러한 독립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됐어요. 우리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그 캠퍼스가 뭐냐 이거죠. 이 캠퍼스라는 것은 분립 개척을 위한 인큐베이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큐베이터 잘 아시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연약한 그 아이를 이 세상에 생활하도록 내보내기 전에 잘 보호해주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잘 보살펴주고 거기서 리더를 세워주고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게

0: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독립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립 개척을 위한 중간 단계, 중간 단계. 이 브릿지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무조건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방식으로 목사님 한 분을 세우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을 그래서 지원해서 자 이제 잘해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리더를 키워주고 그리고 양육하고 이 비전을 공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독립될 수 있을 때 이제는 분립 개척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바로 캠퍼스를 시작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 가운데 페더럴 웨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페더럴 웨이와 퓨얼랍 그리고 켄트 등 남쪽 지역에서 우리 형제교회가 좋아서 출석하고 있는 성도가 100여 명에 이릅니다. 형제교회가 좋아서 나오긴 하지만 먼 거리와 그리고 교통으로 인해서 주중에 나와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 그 청소년 자녀들이 주중에 또 이렇게 마음대로 교회에 나와서 양육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나눠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고민. 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 그 지역에 아직도 믿지 않는 7천에서 8천 명의 우리 교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7천에서 8천 명의 우리 교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들에 대한 복음 전파의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를 와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교회가 거기에 교회를 하나 사온다고 해서 어떻게 뭐 우리 형제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고 다 교회로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1: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영혼의 푸른 초장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BBN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전해드리오니 여러분이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음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즉 불가능한 일 앞에서 주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가능을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당신의 오늘 불가능한 삶 앞에서도 동일하게 들려지시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들도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해서 많은 평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다, 저 목사님의 설교는 저렇다라고 말이죠. 마치 운동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관중석에서 쳐다만 보고 있는 구경꾼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설교를 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유창하고 재미있는 설교보다는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성경적인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58번째 평양에서 손님이 도착했다는 말에 주기철 목사는 얼굴이 굳었다.
1: 아니, 평양이라고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2: 예, 알겠습니다. 저, 들어오이소.
1: 아, 어서 오십시오. 제가 주기철입니다. 아, 그런데 나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3: 저,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왔습니다. 아시죠? 산정현 교회라고.
1: 아, 그럼요. 알다 뿐입니까? 제 은사님이신 고당 선생님께서 장로님으로 계신 곳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일로?
4: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을 모시러 왔시오.
1: 네? 아니, 저를 데리러 왔다고요?

0: 반정연 교회에서는 일본의 계량만이 없기를 기대하며 주기철 목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1: 아, 이거 저거 걱정이 되서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만은. 거저거 내가 외놈들 뿌리치고 갔어야 하는 거인데.
2: 진정하세요. 잘 될 거예요.
1: 답답하니까니 기로티오, 답답하니까니.
2: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기다리면 좋은 소식을 주시겠죠.
1: 아이고 답답하구만은.
3: 어, 장로님 계십니까?
1: 이거이 또 누구네 답답해 죽겠는데. 누구요?
3: 아, 접니다.
1: 아이고, 고당 선생이 웬일이십니까?
3: 어, 답답해 하실까봐 내 진정을 시키러 왔지요.
1: 기르티 않아도 내리고 조 장로님을 찾아뵈려고 했시오.
3: 아, 그러셨습니까? 어, 무슨 일로요?
1: 하고 저고 답답해서리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연락 온데 없습니까? 주기철 목사님한테서리고 편지 같은 거 말입니다.
3: 아마 지금쯤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1: 하고 내려올래고 성격이 이래서리고 안절부절이나 하고 있고. 장로님, 거저 오시기는 오시가디요.
4: 오기는 올까요?
5: 누가 말인가?
4: 그 주 뭐 있지 않습니까?
5: 주기철이 말인가?
4: 아, 예, 주기철이요. 마산에서도 할 일이 있을 텐데 안 올 수도 있겠죠.
5: 저는 주기철이 안 올 것 같나?
4: 잘은 모르지만은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건 말입니다. 가뜩이나 산정인 교회 때문에 복잡한데 그런 자가 오면은 또 골머리를 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규찬 목사 때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데요.
5: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야.
4: 아, 어느 교회 말입니까? 산정인 교회 말인가요?
5: 마산에 주기철이가 있는 교회 말이다.
4: 아, 문창교회요.
5: 문창교회가 주기철을 놓아주지 않으면 주기철은 올 수가 없다.
4: 그 노예도 아닌데 놔주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5: 겐조, 넌 아직 저들의 세계를 모른다.
4: 그렇지 않습니까?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지 교회가 안 놔준다고 평양으로 못 올까요?
5: 저들이 믿는 종교는 아주 특별하다. 목사에 의해 저들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성도들에 의해 결정될 때가 많이 있다.
4: 정말 그럴까요? 그래도 주기철인가 하는 자가 온다면 강규찬만 하겠습니까? 우린 강규찬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까짓크 오라고 하죠 뭐.
5: 겐저, 난 말이다. 강규찬이보다 주기철인가 하는 자가 더 두렵다.
4: 아니, 저 천하의 다카모라상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요? 주기철이 두렵다니요?
5: 틀림없이 그잔 이곳 평양에서 소란을 피울 것이다.
4: 설마요?
5: 아니야. 틀림없이 조선을 움직일 것이다. 틀림없이.
0: 그랬다. 그들의 예언대로 주기철 목사는 평양뿐만 아니라 대한을 움직이는 목사가 되었다.

0: 제 말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1: 아, 나보고 평양으로 올라가자 이겁니까?
2: 이렇디요. 내일이라도 당장 올라가시디요. 일본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주시라요. 예, 목사님.
1: 내가 고당 선생님께 전보를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나 아직 이곳을 떠날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내가 가면 이곳 마산과 경남 지역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올라가십시오.
0: 자, 목사님, 평양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평양이 신사참배의 강요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배운 평양신학교가 일본에 의해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고요.
2: 차라리 문을 닫게 되는 것이 낫겠디요. 외놈들에 의해 학교가 신사참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자우요. 예?
0: 조만식 선생님이 간곡히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3: 주기철 목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의 뇌리 속에 지난 전보가 떠올랐다.
0: 이복의 소양, 내 자네에게 스승으로 부탁을 하겠네. 우리 산종현 교회가 아닌 나라의 운명이 자네의 기도와 말씀 속에 달려있네. 주군, 평양으로 와서 조선의 성지를 지켜주게. 이곳에서 바른 신앙을, 죽음을 각오한 신앙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게. 주군, 이 늙은 스승이 부탁하네.
2: 아, 저 목사님.
4: 목사님.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5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람은 죽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죽음의 시발점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건 사고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싸움들과 모든 고통들의 뿌리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누리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버리고 조금 더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과거에 또는 젊은 시절 더욱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아쉬움을 회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런데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인 현재에 최선을 다해 배움의 기회를 다시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공부한다면 더욱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현재 BBN 방송에서는 640개의 강의를 담고 있는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등록과 모든 강의가 무료로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기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성경대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www.bbnbi.org로 들어오셔서 배움의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고 또 알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도록 기도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1: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3: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스가랴 1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4: 스가랴 제1장.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선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연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화석연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연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지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5: 제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아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졸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날 시민이라 하라 하더라.
4: 제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취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수를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5: 제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4: 제5장 내가 다시 눈을 든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자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며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제7장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 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흉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비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구약 성경 스가랴 1장에서 7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BBN에서 직접 제작한 ITL 카드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ITL 카드는 Invitation to Listen의 첫 글자를 모아 ITL이라고 부릅니다. 이 카드에는 BBN 방송을 소개하고 전도에 필요한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명함 크기의 전도 카드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ITL 카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방송을 클릭하시면 전도 도구란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무료로 배송해 드리고 있고요. ITL 전도 카드를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을 시작하면서 10장은 앞선 사도바울의 그 변화와 예루살렘 교회의 소개됨, 그리고 그곳에 더 있을 수 없어서 그의 고향 다소로 가게 되는 장면 나누면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접어들었어요. 특별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구제를 많이 했고 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끝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자, 보죠.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어요. 그의 경력은 장교였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름대로 좀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그는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그의 친족에게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외부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빛을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기억되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존전에 와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지닌 빛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쌍한 이교도, 즉 하나님을 알지기를 원하지만 한 번도 들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선량한 이교들은 어찌합니까? 이런 질문을 들을 수 있잖아요. 또 하게도 되잖아요.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듣게 된다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빛이 비출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그리고 초기 8년 동안 교회는 전적으로 유대인의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성전에 가서 많은 유대의 관습을 행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 아래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복음은 사마리아에 침투되어져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기는지 또 여시는지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는데 같이 좀 볼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위대한 선교사가 되도록 되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야 할 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편견이 심하고 종교적으로 고집스러우며 매우 극단론자인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 참 아이러니컬해요. 분명히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진행을 지시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다른 사역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성령께서는 이방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유대인의 마음속에도 역사하셔야 했고요. 성령께서는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해지는 그 일을 직접 지시하셔야 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환난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할 어떤 것이 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라는데 이런 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그의 간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했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준비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복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계속되는 5절 6절을 봐보세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베드로가 있는 곳을 찾으라고 말하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큰 통 속에 감추인 어떤 향기가 그것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파로 보내니라.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있는 피장의 집을 찾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몬 베드로를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니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준비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몬 베드로는 바울이 지니고 있는 만큼 넓은 도량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바울이 가졌던 배경이나 학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사용하신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모두 다르게, 특별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 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데 짐승들과 모든 종류의 새와 모든 종류의 곤충이 있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13, 14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고 말하랍니다. 베드로는 그것들을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말에 순간 크게 당황을 하게 되죠. 그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다음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죠. 그는 그가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별 차이가 없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모세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거죠. 그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은 어느 것이든지 먹지 않겠다, 먹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말씀하심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실하고 정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마음을 넓히고 무엇이든지 먹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그에게 그는 더 이상 모세 율법하에 있지 않으며 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보시게 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람이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한 후 그와 똑같은 조건 하에 모든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서 고기를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써 여러분은 배탈이 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것이 주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이죠. 15절로 가보실까요? 또 두 번째 소리 있어 가로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참, 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어요. 잡아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건 못 잡아먹습니다. 이 율법이 깨끗하지 않다고 한 것인데 여러분 누가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이든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 가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마도 뭐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7절로 22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자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이제 시몬 베드로는 이제 가이사라로 가야만 했죠. 고넬료로부터 온 소수의 그 파견단이 그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었고 고넬료의 집으로 와 달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23절 25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에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우리는 고넬료가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일 때문에 그들을 한데 불러 모았던 거죠. 또한 우리는 여기서 고넬료는 여전히 이방인이요 이교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시몬 베드로를 찾으러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는 이 사람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던 거죠. 이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역시 여러분이 엎드리는 것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그런 일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는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있는 고넬료를 당장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참 보기 아름다운 장면이죠. 27절로 28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는 그 집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것은 어떤 발걸음이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여전히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약간의 의아심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향한 첫 메시지를 시작할 때 그만 설교의 첫 번째 원칙을 범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말은 친근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것은 대단한 모욕이었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처음 느낌을 말씀드리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기에 조금도 오고 싶지 않았어요. 알다시피 저는 전에 이방인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코 간 적이 없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느 누구도 깨끗이 않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또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니까 좀 친근하게 접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베드로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가정의 주부로서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왔어요. 그 첫마디가 저는 이런 더러운 곳에는 결코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마도 여러분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몬 베드로가 말하는 것의 요점은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끗한 것도 깨끗이 아는 것도 없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는 그의 메시지를 계속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거죠. 어떤 메시지가 이어지는가 보실까요? 29절입니다.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물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이 구절은 어찌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다 놀래게 한다고 봅니다. 왜 시몬 베드로는 그와 같은 질문을 했을까요? 왜 그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가 이것을 곧바로 시작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지 않나 싶어요. 종종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성급하거나 심지어 무례하게까지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서툴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너무 퉁명스럽게 접근하기에 우리의 전도가 종종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쉽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전도를 시작해야 함을 말하는 것인데 기도에 전념할 때 필요가 있을 때 오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때입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하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혹은 한 친구를 위해서 혹은 뭐 잘 이렇게 모르지만 그 아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오고 있었다면 그에게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강함과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뭐 당연히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매우 주의하여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곧바로 걸어가서 강연을 하거나 설교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거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또 이루어질 것인지 우선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왜 당신은 제게 이 사람을 보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30절로 33절을 봐볼까요?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홀연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욕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말이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게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는 제가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는지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듣겠습니다. 참 귀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인간의 일이든 뭐 나라의 일이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조종하시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누가 지배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지배주관하십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있는데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니 이게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누가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고통이 있느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 뒤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던 사렙다 과부의 집안에 찾아온 고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일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 일은 과부와 과부의 아들이 굶어 죽을 뻔한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남으로 이제 살아나게 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이제 축복을 해주셔서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과부와 그 과부의 아들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들 보면 그 잃은 자식을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말하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릴 로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릴 로버슨 목사님은 제가 유학간, 제가 제일 처음에 유학간 테네시 템플 대학교의 설립자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던 하일랜드 파크 베티스 처치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하일랜드 파크 베티스 처치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시작한 학교가 테네시 템플 유니버시티예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분이 릴 로버슨 목사님인데 저분은 진짜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세요. 저도 저분을 만나 뵙고 또 설교도 듣고 그랬는데 참 저렇게 멋진 목사님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시작한 사역 중에 캠프 조이라고 하는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원 같은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캠프 조이라는 그 사역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조이라는 딸이 저 목사님에게 있었어요. 이름이 조이예요. 저희 딸 이름도 조인데 저 목사님 딸 이름이 조이였어요. 근데 그 딸이 어릴 때 그만
2: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제가 잘 그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어릴 때 딸이 죽은 거예요. 조이라는 딸이. 그래서 저 목사님이 그 딸을 기억하면서 이제 어떤 수련을 시작했는데 그 수련의 이름에 자기 딸의 이름을 붙여서 캠프 조이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분 설교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90세가 다 돼가는 그때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90세가 다 돼가는 그 연세의 설교를 하시는데도 어릴 때 먼저 간 조이 딸을 이야기하면서 울먹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딸 죽은 지가 언젠데 80년도 더 됐을 것 같은데 아직도 저분 마음속에는 그 딸로 인해서 슬픔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남편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이 여인의 고통과 슬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여자는 지금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잘 보살펴준 그런 여인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 지어서 선지자 대접해준 고마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면 복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은 고사하고 아들을 잃는 그런 큰 고통을 이 여인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고 괴로운 일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악인에게도 내려주시고 의인에게도 내려주시고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안 좋은 일은 여러분 뭐 안 좋은 사람, 악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 선한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잘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차이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느냐, 함께 주시지 않느냐 이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주시죠. 고통 중에서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지 않죠.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사람과는 고통 중에서라도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좋은 일,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1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놓고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탓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탓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아마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선지자를 탓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여자와 이 여자의 아들은 엘리야 선지자 아니었으면 굶어 죽을 뻔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자가 뭐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나뭇가지 두 개 죽고 있을 때예요. 그거 해먹고 죽으려고 하던 차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거죠. 엘리야 선지자 못 만났으면 이 모자는 그날 그거 해먹고 며칠 뒤에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 만나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은 것이지요. 그런데 아들이 죽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탓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습성은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생겨났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따먹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1: 그때 아담이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누구를 탓했어요? 하와를 탓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탓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또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또 뱀에게 탓을 합니다. 이런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하나님을 탓하든지 하여튼 뭔가 다른 무엇을 탓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죄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본능이에요. 누구 탓하는 거? 죄인의 본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인간의 본능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누구 탓하려고 하기 전에 그냥 먼저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도움 청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윗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이 죽은 개를 당장 가서 목을 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사실 다윗은 안 그래도 열받는데 이 별것도 아닌 사람이 옆에 와서 집적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그냥 거기다가 분풀이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당장 목을 쳐라.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 저주하게 했으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 아들도 나를 저주하는 판에 처자가 저주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이게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8절을 계속 보시면 이 여인은 또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또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보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은 결국 이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다가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는 엘리야 선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이유는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엘리야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났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신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고 죄책감 갖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다윗 왕이 좋은 폰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죠. 근데 그 아기가 병듭니다. 죽을 병에 걸려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아이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결국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금식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좋은 의복 입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음식도 먹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기가 죽은 것에 대해서 뭐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거나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해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잘 생각하고 찾으면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탓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이 어떻게 내 탓입니까? 그렇게 항의하지 않고 죽은 아이를 달라고 해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가 하고. 자, 이제 하나님께 그 아기를 자기 침상에 눕혀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왜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이 종이 이 집에 있을 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지요. 여자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항의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한참 하다가 왜 데려가셨어요? 왜 데려가셨어요? 그 기도를 한참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한 이유는 식어가는 그 아이의 몸에 자신의 체온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아기가 죽었으니까 몸이 이제 슬슬 식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어가는 아이에게 자기 체온을 전달하려고 식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몸을 덮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이 다시 살려주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아이는 죽은 것입니다.

0: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숨이 끊어진지라.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숨이 끊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아이의 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죽은 것 알았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기절한 사람하고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표가 나죠. 기절한 사람은 숨을 쉬지만 죽은 사람은 숨을 안 쉽니다. 죽은 사람과 기절한 사람 누구라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봤을 때도 분명히 이 아이는 죽었어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끝에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번에는 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는 말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보았을 때도 이 아이는 분명히 죽은 아이였어요. 그 다음에 22절 끝에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가 그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그의 혼이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게 아니라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예가 몇 군데 기록되어 있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또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살린 것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 살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죽은 사람을 제일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살렸는데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인 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였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누구랑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지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믿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3절로 가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넘겨줄 때 이때 엘리야 선지자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정말 좋았겠죠. 정말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슬픔 중에 빠진 그 어머니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기분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기분 제일 좋을 때 그때는 언젠가 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왜 목회하겠어요? 왜 우리 사역자들이 왜 여러분 사역자가 되었겠어요? 돈 벌려고 사역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목회하는 거 진짜 싫습니다. 저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팍 사라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회 재미없어요. 그런데 왜 목회하느냐? 영혼들 살아나는 그 재미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보람이 있습니까? 영혼들 살리는 이 일이 보람이 있으니까 그게 가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영혼들 살아나는 거 보면 구원받는 거 보면 기쁘지 않아요? 돈 벌 때보다 여러분 그게 더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 위해서 영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전도하고 더 구령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이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자가 뭐라 했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겠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 여자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지금까지도 알았어요. 우리 집에 있는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이 여자가 알았죠. 그런데 이제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죽는 일이 없었다면 이런 체험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실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몰랐겠죠.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자를 알고 이런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여인에게 고통과 아픔을 잠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실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도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 하나님이 실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언제 많이 깨달은 줄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잘 못 깨달아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가 고통이 있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신이 확 들죠. 물론 그전에도 알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내가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고통을 거친 뒤에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4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통 중에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그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유익과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아까 제가 릴 로버슨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분에게 성경에다가 사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다가 사인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릴 로버슨 글씨 크게 쓰시고 성경 구절을 하나 써주셨는데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그 성경책을 얻어뒀는지 제가 잃어버린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통도 언젠가는 축복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일반적으로 배가 부르면 과거에 배고팠던 시절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으나 좀 편해지고 사상적으로 능력해지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버립니다. 호세아서 12장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당신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재원은 아마 광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률 혹은 청취율이 좋은 시간대의 광고는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는 청취자들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광고 시간대는 풋볼 결승이 열리는 슈퍼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저희 BBN 방송은 단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바른 말씀과 열정을 담고 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송, 여러분들을 양육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을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 경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BBN 방송을 통해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근데 끝으로 정말 율법을 지키고 이방인으로 양심상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거 지옥 가요. 이런 말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사람도 있어요. 이성주의자들, 양심적인 사람들,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는 사람들. 그건 아직도 자기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성령이 임해야만 믿을 수 있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돼요. 정말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죠.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지기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래서 51절 보십시오. 음이 때리고, 이 음이 때리고 밑에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쪼개버린다. 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쪼개버린다 이 말은 사무엘이요, 사울이 살려온 아가왕을 칼로 찍어 쪼개버리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근데 칼로 쪼개버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쪼개버림. 그리고 정말 순교자들이 칼로 쪼개 맞는 그런 심판을 받는 건, 음이 때리고, 음이 때리다가 쪼개버리는 거죠. 물론 사람을 쪼개 나눈다는 개념보다도 완전 분리되어버리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때린다는 말 자체도 이거 종을 때리면 죽이까지 해요. 이 당시에 종이라는 개념은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청지기 그러면 자꾸 자기가 직분자, 교회 직분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 할 때 이 종이라는 것은 노예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노예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주인이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종을 때리기는 하되 때려서 죽이면 주인이 조금 책임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사회 속에서 종이랑서 노예인데요. 이 노예가 주인이 맡겼는데 안 할 종이 있었겠어요? 아니, 주인이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종에게 뭔가 일을 맡겨놓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이 주인 뭐 늦게 오리라 하고 먹고 마시고 뭐 술 친구가 올려서 그런 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종이라면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온 종이겠죠.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런 종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인 건 나의 종이란 말이죠. 그럼 종이라면 예수님이 떠나실 때 우리가 뭔가 맡겨두었다면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땅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한다면 이건 우리는 아예 주님 종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음이 때리고, 51절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면 청지기가 게으르게, 종이 게으르게 먹고 마시며 주인이 늦게 오리라 뭐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잖아요. 외식이 뭐예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 그런 척하는 거. 그럼 우리 다 외식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바로 이 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척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요. 외식하는 자의 벌을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말은 주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게 사는 거. 이게 뭐예요? 외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데 한 번도 예수님 나의 주인 된 적이 없어요. 내 시간이 누구 거예요? 아까는 보세요. 주님 것이라고 몇 사람 대답이 나왔다면 이래거나 한 명 대답을. 내 시간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요. 언제 주님 것이었어요? 내 몸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요. 내 물질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요. 언제 주인 거예요? 언제 주인 뜻대로 한번 서보기나 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자. 그럼 그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이 뭐예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서라. 그게 교회당에 다니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 했죠. 봉사도 했어요. 이 더운데 어제 땀을 진짜 팥죽같이 흘렸어요. 남자분 두 분 청소하는데요. 또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땀을 그냥 완전히 땀으로 모욕했다. 땀으로 모욕. 또 꽃나무까지가 내가지고 물 주고 한다고 땀 완전히.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그거 외식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럼 그날에 슬픔을 잃어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거. 꼭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면 우리는 종이고 그분은 주인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가지고 그분은 포도나무예요. 그분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이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가 신학교 공금 30억 횡령하고 사문서 위조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 목사가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 가운데는 참 목사와 거짓 목사가 있는데 피고인은 목사의 도리를 지키지 아니한 거짓 사꾼 목자가 아닌가 의심된다. 성직자는 일반인보다 도덕성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일날까지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카지노 워크힐에서 51억을 땄지만 야, 카지노 워크힐에서 51억을 땄대요. 93억을 잃었다. 강원랜드에서 77억을 쓴 증거도 있다. 당진한 돈은 성도에 피 묻은 돈이었다. 신의 돈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 반성은 전혀 없었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이걸로 끝나지만 앞으로 양심과 신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한다. 항소에서 좀 깎으려고 했더니 3개월 더 붙었어요. 여러분 세상 법정의 판사가 목사를 이렇게 말했어요. 신의 법정에서 당신의 양심에 세상에서는 4년 9개월 형 사는 거로 마치겠지만 당신의 양심과 신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 판사는 양심을 두려워했고 마지막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는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신학교를 얘기하고 교단의 부흥을 얘기했지만 끝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살았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목사에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야, 그런 목사 참 가짜다, 엉터리다 라고 말을 하죠. 맞아요. 그 사람 겉으로는 목사이지만 속은 도둑놈입니다. 이런 모습이 뭐예요? 외식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런 목사 참 나쁘다. 예, 거짓 목사다. 외식하는 사람 맞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 말을 묻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살펴보시거든요. 그럼 예수님 앞에서 행위로 드러난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도 행위와 똑같은 죄예요.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하나님은 간음했다고 그러거든요. 마음의 미움은 살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위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우리의 행위와 같이 보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어떤 살인을 하고 뭐 도둑질을 했을지라도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어 그래서 믿으면 용서받아요. 근데 겉으로 정말 율법을 지키고 이방인으로 양심장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거 지옥 가요. 이런 말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사람도 있어요. 이성주의자들. 양심적인 사람들.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는 사람들. 그건 아직도 자기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성령이 임해야만 믿을 수 있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돼요. 정말 자기가 지인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뭐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만약 네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너 차라리 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떤 형제가 하루에 7번 잘못해서 너에게 7번 잘못했다고 용서하면 욕 용서해주라 그랬어요. 하루에 몇 번요? 7번. 하루에 똑같은 잘못을 7번 해서 와서 잘못했다면 용서해주고 용서해 용서해줘라. 7번. 7번이라는 것은 해수를 말한 게 아니죠. 완전하게 용서라. 근데 우리는 하루에 7번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헤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헤아리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들으니까 믿음 없죠? 믿음 없음이 들켜지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가 바다에 가서 심겨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 들어 밭에 빠져서 심어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7번 나에게 잘못해서 잘못했다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뭐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을 할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다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에요. 별로 동의가 안 되는 눈치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시켰으면 마땅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되죠.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벌 받아요. 슬피면 일을 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청지기, 종,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면 시키는 일을 마땅히 다 해놓고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전님 다른 사람들은요 찬양대도 안 했거든요. 근데 나 이틀인데 까오니고 찬양대도 했거든요. 오늘 왜 자꾸 찬양대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좀 괜찮죠? 저 사람보다는 상 좀 더 줘야 안 되겠습니까? 너 외식하는 사람이야. 그 얘기예요. 너 외식하는 사람이야. 한 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품차를 같이 줘요. 한 시간 요즘 뭐 시급 7천 뭐 얼마 올렸잖아요. 시급 7천 얼마 올랐는데, 그러니까 한 시간 일했으면 7,500원 줘야 되잖아요. 10시간 일했으면 75,000원 줘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세상에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한 시간 일한 사람이나 전부 75,000원을 줘요. 누가 화나겠어요? 10시간 일하는 사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왜 시비 거냐?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10시간 일한 사람도 1시간 일해서 일할 데가 없어 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놀고 있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굶어 죽은데 주인이 시키면 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10시간 동안, 하루에 10시간 동안, 때로는 12시간 일할 수 있고 10시간 동안 일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잖아요. 이게 종된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시간 일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한 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종이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10시간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10시간 일할 수 있었던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인의 일에 부름을 받은 이것이 감사여서입니다. 저 사람은 한 시간밖에 주인의 사랑을 체험 못했지만 나는 10시간이나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보상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상이라니까요. 그걸 이 땅에서 누리는 이걸 상이라, 이 땅에서 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예요. 천국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청지기 비유예요. 이게 종이 비유이고요. 오늘 보면 평행구절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아. 놀랍죠? 종은 주인이 늦게 올지라도 딱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다 주인을 맞이하면 마땅히 한 일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해줘요? 오히려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그 주인이 너를 뭐 해주겠다고요? 섬겨주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여 나는 당신이 날 섬겨주셔야 됩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로 살을 찌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 섬겨주심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살과 피가 없으면 당장 말라 죽는 죄인입니다. 이걸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세상에 나를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대요. 얼마나 큰 놀라운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때 베드로가 질문하죠.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심입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너희에게 말한다 모든 사람이 말한다 대답을 안 하세요.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맡은 자 같으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옛것과 새것을 잘 내어서 먹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오늘 1차적으로는 이 복음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잘 줘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잘 분별해서 영육 간의 양식을 제가 영육 간이 아니고 신구약 간의 양식을 제가 육적 양식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양식을 잘 공급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청지기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발을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야. 이것은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말했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더 벌을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더 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 나라는 더 큰 책임자가 큰 상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상으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작년에 어떤 분이 상담을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일반적인 교회에 막 하나님 잘 쓰면 복 받는 그런 게 한 30년 다녀서 근사까지 됐는데 자기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자기도 그렇게 믿었고 자녀도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다가 정말 십자의 복음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닌 것을 알고 십자의 복음을 듣고 왔는데 십자의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 가치는 그대로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작년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이게 내가 학습된 교회에서 학습된 생각인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한다는 것이 아니면 정말로 은혜로 된 것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고민이 돼. 그 고민 자체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또 전화가 왔어요. 그냥 복음의 교제를 하니까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알고 사는 것이

0: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예수님의 은혜에 임해서 감사해서 살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너 그거 깨어져야 한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너 그거 깨어져야 한다. 그것도 네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성경구절 몇 구절 보내면서 묵상해 보세요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하면서 자주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타나리라 이 말이란가 1차가 뭐였어요? 1차적으로 성령 임함. 다시요. 내가 곧 오리라. 1차적인 임함이 뭐예요? 성령 임함.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 멸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멸망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이 끝난 것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죽었고 함께 살려서 하나님의 보좌편에 앉혀서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요. 시간을 빼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미래보다 그리스도가 현재적으로 어제나 오늘 동일한 그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당사 역사적 이 시간을 빼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 땅에 몸으로 사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안 기다린다?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 맞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재림 얘기를 하니까 재림 캐시마크를 딱 다른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한 것을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나타남, 그리스도의 나타남, 그리스도의 임하심 재림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예수님께서 영광주에 재림하실 것의 보정으로 성령이 임하신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청지기로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정말 그 날과 그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 몇 구만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정말 청지기로 사는 게 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청지기로 못 살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청지기로 살아가는가. 나는 이미 예수님의 영이 왔기 때문에 나는 재림이 이루어졌고 나는 이미 진리가 되었다. 이런 사람은 재림을 안 기다려요. 그런 모습일까요 과연? 8장 23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세상 만물이 다 단식하고 살아요. 그런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단식하며 양자 될 것 뭘 기다리고요?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 몸이 있는 한 죄 짓습니다. 몸이 있나는 죄를 지었어요. 왜? 죄의 몸이거든요. 이 죄의 몸이 면하고 이 죄의 몸이 생명 몸에 삼켜질 때까지 죄 짓게 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죄 나와요,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이 역사에서 우리를 죽이신다니까요. 그래서 죽어가면 복이에요. 백발이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백발이 영광이라. 우리는 막 염색하고 가리잖아요. 염색 안 해도 돼요. 늙어감이 영광이라니까요. 성도에게는 늙어감이, 죽어감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어제 받은 오늘 하루 더 뭐예요? 구원이 가까워졌잖아요. 하루 더 늙어가면 하루 더 뭐 하세요? 기뻐하세요. 다시 주름살이 하나 더 늘어갔다 더 기뻐하세요. 그거 피려고 하지 마시고 더 기뻐하세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이 땅에 몸으로 사는 성도가 탄식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런 자들은 늙음이 걱정이 아니에요. 병듦이 걱정이 아니에요. 노후의 염려가 걱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랬잖아요. 뭐 나중에 노후 대책이 안 돼서 뭐 굶어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해요? 뭐 라면 먹죠. 라면도 떨어지면 굶으면 되죠. 굶다가 어떡해요? 죽으면 좋지요. 좋지요. 죽으면. 이거 아니면 아직 청지기 아니에요. 모세는 그러면 진짜로 염려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던데. 염려한다고 됩니까? 염려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보세요. 몸의 속량 기다린데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단식해요. 몸의 구속까지는 단식해요. 죄로 인해 고민해요. 그러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고 기다리는 거죠. 참고 기다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이러니까 이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천국에 계신 예수님 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뭐요? 또 이래 질문해요. 이걸 간단하게 뭐 이 학문적 용어겠지만 초월성과 내재성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늘 보좌 앞에 계세요. 초월하여 그 영광 중에 계세요. 동일하게 그 영은 어디와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때 여기에도 임재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초월성과 내재성과 보편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죠. 그죠?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데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누가 보여요?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 빼면 스데반은 이미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럼 보좌에 계신 주님 계세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혼과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다윗도 시편 110편 1절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주를 두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는 한 분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저희는 여호와 한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 아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미 다윗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주와 그 주께서 그리스도의 보좌의 영광 가운데 계시면 그것을 믿게 돼요. 스데반이 본 거 우리가 그냥 보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소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로마 8장 26절 그리고 또 30절 보면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자 로마서 11장 보십시오. 11장 36절 정말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에 맞는지 36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그럼 만물 속에 누구도 포함돼요? 우리도 포함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뭘 주세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만물 주님께 주시는데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나는 나로 인하여 있고 나를 위하여 있고 나 때문에 살고 그러니까 나는 나로 인하여 왔고 나로 말미암아 살고 나를 위하여 산다. 요거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는 똑같이 살아요. 사는 모습 다른 말이 없어요. 믿는 자는 뭐가 나와요? 내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만드셨고 주로 말미암아 오늘도 숨쉬고 살고 주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청지기예요. 근데 이거 정말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게 실제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 은혜죠. 이거 새삼밖에 대답 안 했습니다.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아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구나. 내 뜻대로 안 되고 만물이 주에서 나고 주로 만든 거 주여로 돼. 나는 주님에 의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존재이구나. 이거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와 그래서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 곳만 보고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조금 앞에부터 먼저 볼까요? 1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낡아지나. 이 그 사람은 육이라고 해요. 육적 자, 다 말해도 돼요? 우리의 속 사람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잖아요. 그 새 생명이죠. 새로운 생명, 날마다 새로워져.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요? 영원에 비춰보세요. 찰나요, 찰나. 불교적 용어인데 찰나요. 불교적 용어에서 찰나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느 정도로 시간이 짧은 것인지. 그 찰나와 같은 이 인생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장막집 우리 몸이라는 말이에요. 텐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 몸이 무너지면 아이고 감사해라 라고 나오면 성도예요. 땅에 있는 몸이 무너지면 아이고 어쩌고 큰일 났다 성도 아니에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주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이나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네요. 하늘이 영원한 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참여하는 것.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디기를 간절히 삼으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뻘거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 참으로 이 장막에 이 몸 안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걸 벗어 던지고 잠이 아니에요. 이게 헬라 철학이잖아요. 벗어 던지고 잠이 아니에요. 오히려 드딛고 잠이니 이 죽을 몸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라며라. 사망한 너의 서는 것이 어디 있냐. 고린도 15장에 그 부활의 영광이 주님이 임할 때에 우리의 이 사명이 생명에 삼켜져 버리는 거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느냐. 아니 지금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어떻게요? 따로 있다. 아니 임마누엘은 뭐예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담보물이 되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면 담보물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담보물로 지불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성령이 임한자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보증이 된 것이고 보증은 영광의 실체를 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 보증금 걸어놨다고 이사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보증금 걸어놨고 잔금 치르고 집에 들어가야 들어간 거잖아요.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만드는 탄식하며 주님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주님과 얼굴을 마주볼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이런 자들이라면 어떻게 청지기로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만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럼 빨리 죽는 게 복이잖아요, 성도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음을 당겨서 죽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충성하다가. 그런 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뻐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나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은 인간이었는데 성령이 막 되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 뜻대로 죽지도 못해. 그러나 사나 죽은 우리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로 힘썼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향수를 따라 받으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청지기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주인으로 살고 예수는 그냥 나를 도와주는 그들은 어떤 특별한 신으로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여 이 말씀을 보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나는 내가 주인이었군요. 정말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하고 주에게로 가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주옵소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몇 대를 걸쳐 교회 다녔지만 아직도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말로만 주로 불렀습니다. 이게 다 외식입니다. 이런 자들은 슬피며 이를 간다고 하여사오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고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청지기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물임을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사형이며 고난이며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상징물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희 죄 때문이며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원하신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인하여 많은 청취자들이 은혜를 받고요. 영적 회복은 물론 구원을 얻는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는요.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듣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여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는 유일한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또한 천국이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지어져서 고통받는 길밖에 없음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지금 주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가셔서 좌측 상단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마음에 결단을 하셔서 구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 초대력이며 동료 가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레스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양현민 안녕하세요. 먼지 사발이라 불리는 먼지 폭풍은 미국 역사에서 비극적인 때였습니다. 당시 7년에 걸친 가뭄이 대평원 지역을 메마르게 했죠. 바람이 탑처럼 높이 솟은 먼지더미를 일으켜 태양을 가렸고 작물들은 시들어 말랐으며 가축들은 죽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 남자는 당시 10대 소년이었고 그의 영혼도 심한 가뭄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평안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을 때까지요.
1: 얘들아! 당장 안으로 들어가! 또다시 바람이 불고 있어! 엄마가 문을 닫고 문 아래를 헝겊들로 채워넣게! 어서 서둘러!
2: 세상에!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저 먼지 폭풍 속을 뚫고 차를 잘 몰고 오실지 걱정돼요.
1: 아버지는 무사하실 거야, 레스. 지금 네 형이 같이 있잖아.
2: 아버지가 밖에 나가 계신 지 이틀째인데 곧 집에 오셔야 할 텐데요.
1: 아버지 고물차가 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저 차는 경적이 필요 없어.
2: 아버지가 밀가루 한 부대를 갖고 오셨어요, 엄마?
1: 당연히 그러셔야지. 네 아버지 떠나신 후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왔는데.
2: 하지만 저 밀가루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저건 구호단체에서 준 건데요.
1: 그런 생각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면 구호단체를 통해서 밀가루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야.
3: 자, 여기 밀가루 받아, 여보. 그리고 한동안 밀가루를 아껴먹는 게 좋겠어. 거기 담당자가 그러는데 우리를 대상자 목록에서 빼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2: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요? 대공황이 절대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청년은 당시 15살의 소년이었고 황폐한 미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의 실화 간증입니다.
4: 저희 부모님은 오클라호마 스트랫퍼드 근처의 농장에 살면서 9명의 자식들을 두셨습니다. 어머니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기도하실 정도로 진실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신 헌신된 크리스천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방식이 수지 타산을 맞추려고 당신의 방식대로 애쓰신 아버지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농민이셨고 동시에 불법 위스키 제조업자였으니까요. 몇 년 동안 아버지는 가축 여물용으로 거두신 옥수수로 불법 위스키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도 집회에 왔죠. 사람들은 아버지가 회심했다고 생각했지만 부흥의 후 날이 어두워지자 아버지는 군중 사이를 오가며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야기를 하셨고 그들을 아버지의 고물차가 주차된 곳으로 몰래 이끄셨답니다. 아버지는 그런 방식으로 많은 양의 위스키를 처분하셨죠. 아버지는 거구에 거칠고 거만한 분이셨고 직접 제주한 술을 드시고 나면 싸우기를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의 음주와 싸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 여보, 이제 어떡하지? 3년 동안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았잖아. 옥수수를 못 심으면 위스키도 만들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린 여기서 굶어 죽게 될 거야.
1: 그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으실 거예요.
3: 우리 목돈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사를 해야 돼. 선택의 여지가 없어.
1: 우리가 여태 힘들게 일한 것들을 두고 떠나자고요? 어디로 가게요?
3: 캘리포니아. 거기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 이 고물차에 가능한 실을 수 있는 짐을 다 싣고 서둘러 떠나야 돼. 돈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4: 아버지는 어머니와 9명의 자식들을 낡은 고물차 안에 태우셨고 아버지는 욕을 하시며 어머니는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는 캘리포니아로 향했죠. 어쩐 일인지 우리 고물차는 튼튼히 계속 달려주었습니다. 가진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캘리포니아까지 도착하기 위해 우리는 밤낮으로 달렸죠. 아버지가 피곤으로 지치시면 형과 제가 교대로 운전을 했습니다.
5: 졸리니 레스? 졸리면 말해.
2: 아직은 아니야.
5: 캘리포니아에 도착하면 넌 뭘 할 생각이야?
4: 프로 권투 선수가 되는 법을 배울까 생각 중이야.
5: 프로 권투 선수? 야, 말도 안 돼.
4: 왜?
5: 난 늘 네가 나중에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전에 너 학교에서 시 암송했던 때 기억해?
4: 응.
5: 네가 암송을 끝냈을 때 그 여자애가 말했잖아. 쟤 마치 목사님처럼 말한다.
4: 형, 그런 건 다른 사람이나 찾아봐야 할걸? 그 일은 나에겐 안 맞아.
5: 어? 저 앞에 어떤 도시가 있는 것 같은데?
4: 그러네. 오, 규모가 큰데? 저 불빛들 좀 봐.
5: 우리 아버지를 깨워드리는 게 좋겠다.
6: 아버지! 일어나세요! 저 앞에 큰 도시가 있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3: 그만 시끄럽게 굴어, 제이크! 정말 큰 도시네.
4: 어느 도시인 것 같으세요?
3: 아마도 저 도시는 나스쿠르스인 것 같아. 지금 돈이 35달러 남아있는데 기름 탱크가 거의 비었어. 다시 이동할 돈을 좀 모을 때까지 이곳에 잠시 머물러야겠다.
5: 어쩌면 여기서 계속 지내도 될지 모르겠네요.
3: 이런 곳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린 가능한 빨리 캘리포니아로 갈 거야. 거기가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길로 다시 고향에 갈 때쯤이면 난 새로 뽑은 차를 운전하고 있을 거다.
4: 3개월 동안 우리는 라스크루스 근처의 농장들에서 목화를 땄습니다. 그 후 돈이 다시 바닥나기 전까지 피닉스까지 도착할 돈을 모았죠. 그곳에서 우린 도시 외곽에 있는 한 오두막을 찾아냈고 목화밭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버지께서 병이 나셔서 어머니가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7: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떠나셨어.
5: 그게 무슨 뜻이죠? 떠나시다니요?
7: 아버지의 신체 기능이 정지됐는데 의사들이 살려내지 못했다. 오늘 오후에 돌아가셨어.
2: 우린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
7: 어린 동생들을 먹여야 하니까 너희들이 일자리를 구해야 할 것 같구나.
2: 그럼 캘리포니아에는 가지 않게 되는 건가요?
7: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려면 지금 우리가 가진 돈이 필요할 거야. 게다가 엄마는 아버지만 여기 혼자 둔 채 떠나고 싶지 않아. 난 여기 정착할 거야.
5: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7: 그래도 임종 때 아버지가 하나님을 영접하셨다. 그러니 언젠간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
4: 장례 후 전 과수원 묘목장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그 돈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치 용돈으로 1달러를 저에게 주셨죠. 그 후로 저는 캘리포니아에 가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화물열차에 몰래 탑승했고 그곳에서 한 통조림 회사에 납품할 과일을 따는 일자리를 구해 한동안 일했습니다. 그 후 다시 화물열차를 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죠. 저는 늘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가곤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점차적으로 죄로 가득한 제 삶의 방식에 대해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답니다.
8: 로마서 5장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단 1분이라도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경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4: 분명히 그 목사님은 항상 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중지했죠. 그리고 19살 때 피닉스에서 머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녀였어요. 그러나 저는 이미 해군에 입대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머나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심지어 샌디에이고에서 훈련을 받는 부대 안에서도 떠올랐죠. 드디어 30일간의 휴가를 받아 피닉스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머나에게로요.
9: 네가 고향에 돌아와서 기뻐, 레스.
4: 그래, 우리 술 마시러 갈까?
9: 고작 생각하는 전부가 술 마시는 것뿐이야?
4: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9: 알았어. 아마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
4: 아, 잘못 생각하다니 뭘?
9: 너에 대해서. 네가 떠나 있는 동안 난 수많은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고 있었다고. 내가 미쳤지. 젠트리 씨,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야.
4: 아, 머나, 진정해. 아, 그럼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겠다는 거야?
9: 그래.
4: 난 너와 결혼하고 싶은데.
9: 진심이야?
4: 그래, 지금 당장. 오늘.
9: 너무 성급하잖아, 레스. 나에게도 계획이 필요해.
4: 아니, 꼭 오늘이어야 해.
9: 알았어.
4: 준비할 시간을 2시간 줄게. 그 다음 내가 형과 함께 다시 돌아올게. 그럼 우리 차를 타고 위켄버그로 가서 우리를 결혼시켜줄 치안판사를 찾자. 2시간 후 저는 술에 잔뜩 취해서 머나 앞에 나타났죠. 우리가 위켄버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형에게 돈을 구어 치안판사 비용을 냈고 제이크 형이 우리를 다시 피닉스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제가 인사불성으로 취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신부를 어머니 댁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2주 후 휴가가 끝났을 때 저는 머나를 피닉스에 남겨둔 채 다시 샌디에이고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누군가와 사귈 수 없었고 저는 어디서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곧 머나는 샌디에이고로 와서 같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머나가 샌디에이고에 도착하자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죠. 저는 오후 4시에 근무를 마치면 자정 전쯤에 집에 돌아가서 완전히 취해 쓰러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엔 돈이 다 떨어져서 일찍 아파트에 갔죠.
9: 어머나, 젠트리 씨,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4: 입 닥쳐, 다시 나갈 거야. 당신 얼마 있어?
9: 술 마실 거라면 동전 한 푼도 못 줘.
4: 갖고 있는 돈 일이네.
9: 싫어.
4: 그런다고 내가 다시 못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9: 돈 한 푼도 없는데 나가봐야 무슨 소용이야?
4: 그래? 그럼 대신 이 카메라나 들고 나가야겠네.
9: 내 카메라 내려놔.
4: 치아, 이거 전당포에 맡길 거야.
9: 그 카메라 들고 가면 난 피닉스로 돌아갈 거야.
4: 좋아, 그럼 내가 전당포 증서를 우편으로 보내줄게. 다음날 정말 머나는 피닉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죠.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면서 아기가 태어난 후 이혼해주겠다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딸이 태어나자 저는 아내와 다시 노력해보기로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해군기지 본부에서 9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산타에나로 데려왔습니다. 전 여전히 파티를 즐기면서 가끔씩 그들을 보러 갈 수 있었죠. 그 후 진주만 공습이 터졌고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우리 배는 해상운송으로 전환됐고 남태평양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배는 두 번이나 호주에 정박했고 두 번 다 저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죠. 그녀가 서류를 보내왔는데 위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저는 아내에게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죠. 우리 배는 1945년에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갔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그녀의 할머니에게서 상속받은 돈으로 새 차를 구입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닉스로 갔고 저는 파티를 즐긴 후 워싱턴 DC로 갔습니다. 노포크, 찰스턴, 뉴헤이븐, 키웨스트 모든 항구에서 저는 술에 취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죠. 제 입술에 암이 생겨서 해군 군의관들이 제거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군의관들은 제 입술을 꿰맨 상태로 퇴원시켜 주었는데 퇴원한 지 1시간도 채 못 되어 위스키를 마실 방법을 알아냈죠. 복무 기간이 끝나자 저는 3개월간 민간인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후 술에 잔뜩 취해서 또다시 해군에 재입대하는 서류에 서명했죠. 그리고 샌디에이고의 작은 집을 한 채 구해서 아내와 딸을 그 집에 남겨두고 순양함에 올랐고 늘 과음하며 지냈습니다.
10: 뭘 봐?
9: 아무것도 아니야.
10: 그렇게 말하지 마. 내 눈에서 꺼져버려.
9: 또? 그러지 마, 제발!
10: 내 말 들어! 여기서 당장 나가! 애도 데리고 나가!
9: 일이 오려. 아가, 엄마랑 가자, 빨리!
11: 하나님. 저에게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4: 반복해서 저는 술에 취한 채로 집을 와서는 아내와 딸을 집에서 내쫓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밤새 근처 어디에선가 지내야 했죠. 이상하게도 그들이 집을 나간 후엔 저는 성경을 읽어보려고 애쓰곤 했지만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형제

0: 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봐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레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야. 네가 할 일은 오직 네 죄를 회개하고 그 선물을 받는 것뿐이야. 지금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니?
1: 저 기도하고 싶어요, 아주버님.
2: 저는 기도하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나는 기도했죠. 아내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동안 저는 구축함에 발령을 받아서 순찰경찰관으로 한국해안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배가 정박할 때마다 저는 술을 마셨고 집에 돌아와서 한계점에 이르렀죠. 어느 날 밤 몸이 너무 떨려서 운전할 수 없게 되자 머나가 와서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1: 오늘 밤 석양이 너무 멋지네.
2: 길이나 계속 똑바로 보면서 가. 차를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고 있어.
1: 마음 편히 가죠, 레스. 몇 분 뒤면 집에 도착하고 당신은 편히 누울 수 있으니까.
2: 머나, 머나.
1: 왜 그래, 여보?
2: 난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이 없어.
1: 그 누구도 그분을 영접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2: 하지만 난 최악이야.
1: 당신 좀 누워서 쉬어야겠다.
2: 아니야, 머나. 난 변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날 차라리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에게서 달아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며 예수님께 삶을 드리지 않고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랐죠.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여동생의 집으로 차를 몰았고 동생이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밤 아내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3: 사도 바울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초청입니다. 여러분은 쉼과 평화를 얻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며 주님 되실 때까지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2: 그때가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도 다시 갔죠.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말씀이 바로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 반복해서 저는 다시 갔고 저항했습니다. 그 후 성금요일에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실 때 제 완고한 의지가 부서져 깨어졌습니다.
3: 인류의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었나요? 그분을 사랑하여 울었던 무리와 함께 계십니까? 혹은 그분을 비웃고 조롱하고 야유했던 군인들과 길가의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계십니까?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2: 그것은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제일 먼저 제

0: 식당 앞으로 나갔죠.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해군 복무 기간이 3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가를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절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배로 돌아와 병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절 어떻게 구원하시고 지키셨는가에 대해 전했죠. 그리고 총 20년간의 복무 후에 전역했습니다.
1: 레스, 축하한다.
0: 형, 고마워. 이제 난 일반 시민이야.
1: 그래, 정말 축하하고 고생했다.
0: 그래, 지난 3년간은 예전 삶의 타락으로 돌아가는 일 없이 성공적으로 마쳤어.
1: 네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0: 고마워. 오리엔티에 있는 술집에 가는 대신 선교사님 댁들을 찾아가서 주님 안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
1: 너희 가족은 어떻게 지내니?
0: 아주 잘 지내. 뭐나도 내가 전역해서 좋아해.
1: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생각이야?
0: 친구 밑에서 일을 할 생각이야.
1: 그래.
0: 그 친구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야. 나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만나는 모든 군인과 시민에게 전하려고 해. 주님을 섬기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말을 전할 거야.
1: 그래, 네 말이 맞다.
0: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2: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께 돌이키며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은 천국으로 인도되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0: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날개가 없이 멀리 날아가는 곤충이 있습니다.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바람을 타고 나는 곤충입니다. 아이스플랜트 스케일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곤충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아주 정교한 비행 전략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곤충은 정원을 가꾸는 데 많이 사용되는 아이스플랜트에서 기상합니다. 어린 새끼들이 5분의 1인치 정도의 길이이므로 이 곤충을 연구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현미경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세팅 하에서 과학자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날아는 곤충 탄화를 보았는데 시간당 10마일 정도의 바람을 인식할 때 이 곤충은 안테나로 바람의 방향을 판단한 다음 그 바람을 등지고 서 있습니다. 그런 다음 허리를 쭉 펴고 뒷다리로 섭니다. 쭉 펴진 안테나와 뒷다리는 그 곤충의 표면적을 두 배로 늘려서 이 곤충이 바람에 의해서 들어올려져 날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다리와 안테나를 쭉 펴서 자신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어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날아갑니다. 과학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 된 것들도 이미 비행하는 방법을 알고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곤충들은 비행의 원리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과학적인 결론은 이들 곤충의 비행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 설명뿐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2절과 5절에 말하기를 정직하게 행하며 옳은 길을 가고 또 진실을 말하는 사람,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며 옳은 사람 편에 서는 사람, 또 약속을 지키며 가난한 자를 도우며 이득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셨다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 하나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연유된 것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죄는 사망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물질주의와 황금 만능주의 시대로 급속도로 변하는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마음의 거루창으로 볼 때 자신의 본래 순수한 모습이 희석되어가는 모습에 자괴감이 들고 삶이 허무하고 인생의 쓸쓸함으로 자신을 가장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죄를 만회하려고 선한 일을 한다던가 고행의 길로 가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에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신 주님이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섬김입니다. 오늘 새롭게 가르쳐주는 강의 마가복음을 배우셔서 더 이상 죄 가운데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복음을 믿고 나서 나의 생명과 죄의 용서와 능력을 위해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급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곁에 계신 주님은 잊어버리고 더 멀리 있는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거나 또는 절망에 빠집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이하에 보면은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바로 곁에 계신 그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1: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벤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비벤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비벤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비벤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3: 조용히 해.
4: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타락. 세상에 들어온 죄.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그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생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즐거운 생일같이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싸움이나 아픔이나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5: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4: 그들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지만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것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타락하여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6: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7: 모든 걸 먹어도 되지만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
6: 너희가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4: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거짓말을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스러웠습니다.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는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5: 아담아, 어디 있느냐?
4: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둘은 서로 잘못을 떠밀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벌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죄가 세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 모두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이 뭘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때 양선이란 말은 선이란 말에 좋은 것들 이런 거죠. 어느 영국군 하사 한 사람이 아프간 전쟁에 가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는 그 복무를 다 마치고 귀국할 때쯤에는 전쟁 때문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답니다. 그분은 그때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흑암 속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깜깜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부상당한 현역이나 참전 용사들을 위한 국제 행사인 인빅투스 게임이라는 그 게임에 참가해서 함께 경기하는 참전 용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죠. 이분은 늘 경기에 나가기 전에 성경을 읽는데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준비를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참가자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자비와 온유와 은혜를 베풀게 하신다고도 말씀하세요. 이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몇 가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당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그 안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자질이 있는데 컨디션이 있는데 그 컨디션이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와 온유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성령께 구해야 되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실천이 또 도움이 될까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들이 이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0: 여러분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또한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은 어떤 근거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내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저는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땅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크리스천으로서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축복에 대한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새해가 오게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녀에게 축복을 선포하지 저주를 선포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축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구하는 신앙, 이것을 흔히 구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어떤 분은 이것을 기복신앙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복신앙, 기복신앙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 조금 다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채를 놓고 복만 비는 신앙, 복주는 자와 인격적 관계가 전혀 없는 케이스를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구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구하는 신앙인데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맺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할 경우에는 구복적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복신앙에는 몇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목적이지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둘째로 복의 내용이 잘못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복신앙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죠. 예컨대 재물이나 출세나 권력이나 성공 등을 구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복을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축복의 전부라고 한다면 목베임담에 죽은 바울의 생일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분이 가장 비참한 실패자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게 복받은 삶을 살았던 분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구복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받은 복을 움켜잡으려고만 하지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크리스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구복적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복을 나누어주는 신앙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나에게만 움켜잡으려는 이기적 신앙 차원에서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이 blessing giving life, 축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야지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로 인도하려면 실제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텍사스에서 목회를 해보았습니다만은 개척교회 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말 정성을 다 쏟고 심혈을 기울여야지 한 명을 교회에 데려올 수가 있는데요, 한 자매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교회를 나오시면 침례도 드리고 직분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교회에서는 꼭 집사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 들은 자매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열심히 교회만 나가면 절망 정말 집사줍니까? 아, 그럼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이젠 전세 생활을 면하고 집을 사겠구나 이런 기대로 열심히 다닌 것이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집사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집을 사주는 대신에 집사 직분을 주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이거였나 그러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나온 지 3년째 되던 해에 담임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가보았더니 정말 새 집을 구입한 것입니다. 전세방을 면하고 집을 구입하게 됐으니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이분이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 고백할 것이 있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집 사주신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집은 사주지 않고 대신 집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후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정말 이렇게 집을 사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 집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싶습니다. 이 자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녔습니다. 즉 구복적인 동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삶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이 바뀌었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집도 사주시고 그 집을 통해 섬길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을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복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축복도 안겨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차원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달라고만 하며 살겠어요? 언제까지나 물질만 따라다니느라고 하나님을 내 신앙의 수단처럼 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신앙은 미성숙하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기 위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복도 부어주시고 그 축복을 나누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려면 구복적 차원의 신앙을 넘어서야 됩니다. 더 큰 차원을 향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달라고만 하는 구복적 신앙 차원을 넘어서 Blessed Giving Life, 축복을 나눠주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구제 헌금의 바른 준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성도 섬기는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2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또 그것이 자격제가 되어서 마케도니아의 교회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 사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서 이 헌금의 준비에 약간의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교회가 인준한 형제들을 보내어서 이 헌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보시면은 이 헌금과 관련해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 주목해야 될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연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억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연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율로지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설명한 이 헌금과 다른 차원입니다. 이 단어는 엄격하게 말하면 헌물이나 돈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문자적인 의미로 율로지아라고 하는 것은 blessing, 축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식적인 차원에서는 이 단어가 Cup of Blessing, 축복의 잔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주의 만찬에서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잔이 축복의 잔인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율로지아예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초기 교회 당시 때는 주의 만찬이 끝나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예찬을 함께 나누었죠. 지난번 고린도전서 다룰 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에 참석을 못하거나 혹은 가난해서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빵을 남겨두었대요. 그 남겨놓은 빵을 율로지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말로는 연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의미는 이것입니다. 축복을 나누라 그 뜻이에요. 축복의 잔을 나누고 축복의 떡을 나누고 너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복들을 나누어라.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연보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서를 공부하는 중에 헌금에 대한 바울의 독특한 인식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장에서는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받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는 것도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헌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에요. 은혜라는 개념 갖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헌금을 축복을 나누는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내고 헌금을 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연보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와 같이 축복을 나눈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개념이 두 번째 단어 억지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사실 영어 성경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말 번역은 제가 느낄 때는 조금 애매합니다. 억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니까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플레온 엑시아, 이 플레온이라는 말은 많다, more 그런 뜻이. 그리고 엑시아라고 하는 엑소라는 단어는 가진다 그런 뜻이. 직역을 하면은 desire for more,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 그런 뜻이.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covetousness, 탐욕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인색이라는 이 억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자기가 움켜잡는 마음, 탐욕을 가지고 돈을 놓지 아니하고 움켜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크리스찬 삶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내가 움켜잡음으로 내 스스로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삶의 방향이 있어요. 두 번째 방향은 나에게 준 물질을 나눔으로 축복을 만들어가는 삶의 방향. 이와 같이 움켜잡는 삶의 방향을 구복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축복을 나누는 방향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 구복적인 삶은 자기 중심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막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을 나누기 시작하게 되면 나의 차원을 넘어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굳이 디도를 보내고 형제를 보낸 이유는 단순히 헌금을 많이 모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 축복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너희 교회가 온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심정으로 형제들을 미리 보낸 것입니다. 전 여기 우리 모두를 향한 대단히 중요한 챌린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얕은 물가에 앉아서 나이금만 챙기며 살겠어요? 이제는 좀 더 창대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도전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입니까? 나의 복만을 추구하기 위한 구복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기꺼이 나의 삶과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고 더 많은 자들이 복을 누리기 위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 삶이 어느 방향에 따라서 맺게 될 열매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복적 차원의 신앙을 넘어가서 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을 나누는 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삶의 원리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축복을 나누려면 심음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Principle of sowing 혹은 planting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 사실 일종의 격언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자연 원리이기도 하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나누면은 먼저 바른 것을 심어야 된다 그런 뜻이. 쌀을 원하면은 벼를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콩을 거두기를 원하면은 콩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쌀을 원하는 사람이 콩을 심으면 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혹은 콩을 원하는 사람이 벼를 심으면 콩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것을 심어야지 바른 것을 맺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쁜 것을 심으면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평소에 거짓의 씨를 잔뜩 심어놓고 진실의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모순입니다. 평소에 미움을 잔뜩 뿌려놓고 사랑을 거둔다면 이 모순이죠. 평소에 육신의 소욕을 잔뜩 심어놓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른 축복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바른 것을 심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 심령 속에 뭘 심어야 될까요? 바른 것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어주고 진실을 심어주고 기도를 심어주어야지 그저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허영심을 심어주고 심지어 선불이나 상처를 심어주게 된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이 밝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심는 것에 따라서 거둘 열매가 달라진다. 여러분이 축복을 거두기를 원하면 축복을 심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는 양도 중요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수할 양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적게 심고 많은 것을 거두려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사행심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행을 바라는 한탕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와 같이 여행을 바라는 인생관을 갖고 있다면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발전할 수가 없고 사회도 병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같은 것이 이런 사행심을 다 이용한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8년도에 버니 매도프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판지 스킴이라고 그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이 있었죠. 제가 기록을 다시 찾아봤더니요, 그때 사기한 금액이 500억 불이에요. 50 billion dollars.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다가 다 뺏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유컨대 이런 수법입니다. 원숭이가 많은 한 마을에 어떤 사업가가 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원숭이를 잡아오면 한 마리당 100만을 주겠다 제안을 합니다. 큰 돈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를 하시면서도 원숭이를 잡아옵니다. 그러면 진짜 100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숭이 숫자가 점점 줄어가겠죠. 그러면 이제는 200만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길을 쓰고 더 원숭이를 잡습니다. 물론 사업가는 그때마다 꼭 200만을 줍니다. 원숭이 숫자가 더 줄어갑니다. 그러면 사업가는 액수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온 마을 사람이 혈안이 되어서 원숭이를 잡기 때문에 이제는 원숭이가 한마디로 없게 됩니다. 그때 사업가가 원숭이 값을 800만으로 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잡아올 원숭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800만으로 값을 올린 후에 이 사업가는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출장 떠난 후에 그 사업가 밑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이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꼭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사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잡아도 어떤 원숭이를 특별 가격인 500만 원에 드릴 테니까 이걸 사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사장님이 오시면 800만 원에 파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마을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앞을 다퉈서 그 원숭이를 한 마리당 500만 원에 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직원이 사라집니다. 자, 출장 같은 사장님이 돌아올까요 안 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처음부터 사기였기 때문에. 아무 가치도 없는 원숭이를 100만 원에 200만 원에 구입했다가 500만 원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런 사기가 왜 통할까요? 투자는 적게 하고 많이 벌겠다는 사행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와 같이 작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도 우린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정직하게 심고 정직하게 거둔 것을 배워야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기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만일 이것을 거부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른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심고 진실을 심게 되면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세상적인 방법이나 심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고 기도를 심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축복을 나누며 살기를 원한다면 심음의 원리, 이걸 잘 깨닫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기쁨의 원리입니다. Principle of Joyful Giving. 기쁘게 주는 원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주는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우리에게 뭘 할 때 억지로 하는 걸 보면 부담스러워요. 그런 성김을 받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Cheer giver, happy giver. 이걸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드리건 물질을 드리건 헌신을 드리건 이왕 하는 것 willingly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진정한 차원의 만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자 happy giver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지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된 반응으로 드리는 것. 역대하 29장에 보시면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헌금을 모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누가 짓건 상관없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름의 크레딧이 누구에게 올려지든 상관없다 생각을 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 헌물을 모읍니다. 참 훌륭한 자세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차려놓은 상에 숟가락 한 자 얹어놓은 케이스예요. 본인이 한 건 별로 없어요. 자, 다윗의 외이와 같이 정말 자기가 영광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모든 것을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국토를 확장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게 된 것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실패했을 때 엄청난 더러운 죄악을 짓고 정말 망할 위치까지 내려갔을 때에 다윗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서 다시 왕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 자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대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주께 올려드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주신 것을 올려드린 것뿐인데 우리의 크레딧,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느냐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자세. 이와 같이 즐겁게 드리는 사람을 happy giver. 여러분, 이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려면 반드시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비결은 드리는 자의 기쁨을 체험해야지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도 체험해야 되지만 드릴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 이걸 경험해 보아야지 해피 기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설명해 주어도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본인이 체험할 때까지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지난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무릎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매년 나가던 그 이런 단기 선교를 못 나가지만 무릎으로 선교를 하자. 그래서 한 달을 작정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하고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다른 때 그렇게 했다면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때입니까? 팬데믹으로 모든 분들이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때 아닙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이 들어서 페이먼트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힘에 지나도록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프레즈노에 있는 몽족들에게 직접 가셔서 사랑의 패키지를 나누어주고 헌금도 전달하고 왔어요. 북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도 헌금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멕시코에도 헌금을 보내드리고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의 굶주린 자들을 위한 밀라밀 선교에도 동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온 선교 편지를 봤더니 팬데믹과 극심한 가난으로 네 식구가 사흘을 굶다가 첫 끼니를 먹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저희들이 사랑의 헌금을 보낼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0: 여기 찾아가시는 우리 최정기 선교사님, 원주민 교회당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 말씀하셔서 15,000불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헌신하신 모든 분들이 보여준 공통적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No grudging at all. 불평하거나 투덜거리거나 이거 왜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려보면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저는 여러분 모두가 happy giver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드려볼 때 누릴 수 있는 기쁨, 이걸 누리셔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움켜잡는 구복적인 삶이 아니라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 심는 것을 배워야 돼요. 바른 것을 심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러셨어요. 줄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는 것도 배우고 드리는 기쁨도 누려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용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지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픽업해야 될 진리가 뭔가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축복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엄청난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지 여러분과 제가 바른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기록하기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건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과제예요. 예를 들어 건강 중요하죠. 건강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건강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 건강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건강한 손 가지고 남이나 때리고 죄 짓는 데 쓴다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돈 버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돈 자체보다도 번 돈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번 돈이라고 해서 유언가 가서 흥청망청 쓰고 마약이나 하고 약자들에게 갑질이나 하면서 한국의 재물 3세처럼 산다면 이건 절대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사용하는가, 바른 용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무엇을 위해 쓰는지요? 정말 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일에 아무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쓰고 있는지. 사실 세상적인 일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다가도요 하나님께 뭘 하자 그러면 인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 그 쟈니 윤 씨라고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코미디언이시죠. 그분의 여동생 되는 분과 조카가 우리 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 조카가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찬양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또 간증도 하신 적이 있는데 한번 이런 조크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1불짜리 지폐하고 20불짜리 지폐가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1불짜리 지폐가 20불짜리에게 물었어요. 그동안 어딜 다녀왔냐 물었더니 20불짜리 지폐가 대답합니다. 고급 식당에도 가고 크루즈 여행도 가고 생일 파티에도 가고 사람들이 제법 돈을 쓴다는 데는 다 다녀왔지. 그러면서 1불짜리에게 너는 그동안 어딜 다녀왔니? 늘 가던 곳 있잖아. 교회. 큰 돈은 내가 즐기는 곳에 다 쓰고 작은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미국의 현실을 풍자한 조크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물질을 쓰느냐를 보면 우리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그곳에 있느니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되면 물질이 그것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요 모든 물질은 땅을 위해 쓰게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 있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진실로 나누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킹덤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복받을 수 있는 거 아닌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축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축복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너가 복이 되라. 사실 be, you become blessing. 그렇게 우리 새 번역에는 되어 있지만 옛날 우리 한글, 개역 한글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번역했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자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족속이 복을 받게 되고 이와 같은 복의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아브라함 자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비전을 심어주셨을 때 그는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된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시게 되면 우리 심령의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생명과 소망의 빛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 순간부터 나 힘으로 할 수 없는 복이 흘러나옵니다. 그때 용서도 가능하고 사랑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남부지방의 한 가정에 신실한 청지기가 있었대요. 흑인 노예 출신이긴 하지만 워낙 착실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주인은 그에게 많은 것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주인과 함께 노예 시장에 가서 새로 살 노예를 고르는데요. 청지기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주인님, 오늘은 제가 노예를 고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평소에 워낙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시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가장 늙고 병든 노예를 사겠다고 했어요. 주인이 말렸습니다. 저런 노예 사가지고 가봐야 집만 되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간청하기 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날부터 이 청지기는 그 늙고 병든 노예를 정성을 다해 간호하면서 돌보는 것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주인이 물었어요. 혹시 저 노인이 자네 아버지인가? No, 아닙니다. 그럼 자네 친척인가? No, 아닙니다. 그럼 친구라도 되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저 늙고 쓸모없는 사람에게 그토록 사랑을 붓는 것인가 물었을 때에 그 청지기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 사람이 바로 저를 노예로 팔아넘긴 장본인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저 사람을 보는 순간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저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내 마음속에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의 강권함 앞에 제가 순복하고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저 노예를 데려왔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이 혹시 생각난다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강렬하게 갈망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고 그분을 향한 송축이 넘쳐나게 되면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게 되고 나를 통해 축복의 강줄기가 흘러넘쳐서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혹시 지금도 움켜잡기 위한 삶, 나만 복받으면 된다고 하는 구복적인 신앙의 상태에 머무르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 신앙의 털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진실로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결단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절대로 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내 안에 가득 찬 영광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기름부듯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누구를 축복할 수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복을 나누어주고 용서를 나누어주고 축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 되게 하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주어진 복을 움켜잡고 살아왔던 분이 계신다면 이제는 그 손을 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진 것을 펴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땅 끝까지 흘러내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심해서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연히 BBN 방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연히 BBN 한국어 방송을 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BBN 한국어 방송에 메일을 보내주시는 청취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의 마지막에는 어두운 이 시대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그 이메일을 끝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모르는 분들이 우연히 BBN을 만나기 전에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송 초청 카드인 ITL 카드를 통해서입니다. 제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ITL 카드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네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제 BBN 방송을 청취하실 것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홍현민 강사의 보냄받은 자들의 영성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3: 본부에서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이런 삶을 제가 실천해 보는 데는 좀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배들에게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선교사의 영성에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 이 마을에, 이 밑에 보이는 이 마을에 한 동네에 그 집을 짓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존 파이퍼가 얘기한 건데, 우리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 사는데 높은 담을 둘러친 큰 집을 짓고 그곳 사람들과는 내가 필요할 때만 만나고 싶지 않을 때는 문을 닫고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 그 1900년대 초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크게 나누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정말 그 큰 집을 짓고 큰 높은 담을 쌓고 거기다 병조각을 깨서 담 위에다가 꼽고 병조각 위에다 철조망을 치고 정말 그 불량배들이 또는 외국 사람들을 신기해하거나 그 가지고 있는 소유를 탐내가지고 절도 강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그런 형태의 요새 가운데 산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선교사들은 그냥 그들 가운데 우리 조선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사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진들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존 파이퍼의 말에 의하면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마당에 우리 집 뒷마당에 예수님이 텐트를 치고 사시면서 때로는 우리 집 문에 노크를 하시면서 당신 화장실을 좀 써도 될까요? 당신 부엌을 좀 빌렸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그 함께 지내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냐? 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존 파이퍼는 합니다. 선교사로 제가 그 사는 분들의 삶을 많이 봅니다. 그 저의 삶도 들여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입은 그들과 함께 있고 손도 그들과 함께 있지만 발은 그들과 함께 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뭘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내 삶 전체가 들어가 있진 않고 그냥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뭐가 아름답다 그러죠?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손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움직여야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말하기 쉽지만 실천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산다는 것. 마더 테레사 이야기 우리가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죠? 콜카타 제가 자주 갑니다. 인도에. 캘커타, 콜카타. 뭐 골카타는 정말 거리에 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리가 자기네 주방이고 거리가 자기네 화장실이고 거리가 자기네 리빙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카타에는 비가 내리면 온 그 도시가 화장실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길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길에다 방류한 것이 빗물과 함께 섞여가지고 온 도시가 화장실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도시에 오랫동안 살았던 30년 넘게 사역을 했더니 거리의 사람들을 돌봤던 그 고아와 과부들을 돌봤던 그 마더 테레사에게 그분이 유엔에 왔을 때 연설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어쩌다가 콜카타를 가시게 됐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콜카타에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분의 영성 가운데는 그들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영성이 그대로 삶으로 옮겨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정말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런 그 삶의 모습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라는 표현이고 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의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시간 혹시 아세요? 4시 40분.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볼게요. 여러분하고 좀 나중에 Q&A도 좀 해야 되니까 제 강의를 좀 잘 조절하겠습니다.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조금 빠르게 할게요.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좀 아카데믹하다고도 할까. 작년에 여기 계셨던 분들이 계세요? 네, 한 분 계시고 두 분. 녹음 중이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 두 분이 계시네. 두 분은 안 계셨고. 작년에 와서 우리에게 큰 묵상, 깊은 묵상을 나눠줬던 분이 계세요.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 작년 코스타 녹음 파일을 그 구해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오전 성경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지금 얘기하는 그 부분을 아주 깊게 다뤄주셨고, 그분은 그냥 아카데믹하게 다뤄주신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다뤄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간증해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거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이 혹시 그 헬라어를 읽으시면 에스케노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케노센 읽을 수 있을 것 같죠? 에스케노센. 이거의 그 원형은 스케노 이런 뜻입니다. 거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 이 헬라어로 그리고로 에스케노센이란 단어를 들은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유태인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이게 거하다는 뜻이거든요. 거하다, 거주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를 들으면 바로 이 히브리어를 생각해낼 수 있었다라고 추측합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쉐키나가. 그리고 이 단어에서 명사형인 미시칸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미시칸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테버네클 또는 우리말로는 장막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에스케노센 이런 단어로 쓰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그 성경을 배울 때 저희 파송교회 장로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가 지금 이 강의실에 문을 열고 나타난다면 우리 모두는 벌떡 일어나서 아, 선생님, 여인을 만나러 이곳까지 오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우리는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 저를 가르치신, 저를 성경을 가르친 장로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 가운데 거했다, 우리 가운데 거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뭐 텐트를 치셨다, 이런 표현을 쉽게 얘기하지만 입에다 담기조차도 두려운 그런 엄청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우리가 왜 그 예배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초청하면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찬양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상상이라도 해봤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분은 영광의 찬란함, 그분의 진리의 완전하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같은 이 미숙함을 담고 있는 우리 피조물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는 고개도 못 듭니다. 아니, 고개를 못 드는 것은커녕 정말 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심이고 우리를 또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그분의 마음이 그런 생각이, 내가 너희를 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쉐키나 미시칸, 쉐키나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임재하심, 미시칸은 성소, 태버네클 이런 뜻인데 그 단어가 바로 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라고 하는데 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단어에 쓰였다는 얘기죠. 잠깐만 제가 그 이 말씀 공부를 좀 해드릴게요. 작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우리 주제 송구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이 이제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죠. 몇 번? 세 번.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했다는 이런 산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세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바울아, 너는 자꾸 너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나의 은혜가 이미 너한테 충분하단다. 이제 그만할래? 이제 그만 기도할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이제 스탠다드 번역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라고 작년에 마르바 던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왜냐하면 너의 능력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이다. Your power has come to an end.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너의 능력이 끝난 지점에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대답을 하셨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 에스케노센, 거하다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 부분이 아니라 요 12장 8절 9절 부분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거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사용된 부분이 어느 것일 것 같아요? 잠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의 능력이 끝난 지점에 너의 능력이 끝났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내가 뭐에 대해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거하다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머물게 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죠. 예스케너센이 신약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은 언제 머무냐 하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 고백될 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께 순복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쓰였습니다. 선교사의 영성을 묵상하는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들이 이런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저런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런 사역도구도 가져야 되고 저런 사역도구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는 그걸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냐면 우리의 약함을 감사하고 우리의 약함을 늘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약함의 신학 가운데 세워진 종교입니다. 약함의 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정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그 세속적인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equipping 되기를, empowering 되기를,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more education, more training, more tools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 그 밑바닥에 있는 영성은 뭐냐면 우리의 약함이란 얘기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하는. 약함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어저께도 누가 전성민 교수님 그랬었던가요?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약함 위에,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한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약함을 그대로 그냥 억셉트할 때, 약함을 그대로 임브레이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케노스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고린도후서에 쓰인 건데 계시록에도 보면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러분 계시록에 짧게 설명을 하면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큰 환난을 거치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옷이 희게 씻김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가지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합니다. 그때 장막을 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똑같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으면 거기가 우리의 피난처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으면 거기가 우리에겐 천국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으면 거기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선교사들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그 민족들 가운데, 그 마을 가운데 이렇게 펼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 곳이죠. 그죠? 그 희생에 관한 이야기 바로 다음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우리 그 윌리엄 케리 같은 사람이 도전을 받고 선교에서 나간 그 구절이 거기에 있죠. 너의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게 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4장에 나옵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휘장, 하나님의 장막을 넓게 피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친교하시고 텐트를 치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 가운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텐트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죠. 특색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묵상은 이런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교는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머물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선교사의 영성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선교사님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교육을 시켜야지, 직업교육도 시키고 경제훈련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생활을 낫게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통전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왔잖아.

그 나라에 크리스찬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경제적인 성장과 정비례하는 것일까?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일까? 그것이 복음의 그 메시지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 머무는 동안 만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그 선교적 영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제, 아까 그 요한복음 1장 14절, 세 번째, 이제, 보고 싶었던 얘기는 선교사의 영성 중에 늘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라고 얘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은혜이셨습니다. 라고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가득 찼다라고 얘기했을까? 그럼 제가 이제 이런 그, 뭐죠? 고인돌 같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한쪽은 은혜고, 한쪽은 진리인데, 이 어느 쪽도 더 기울어짐이 없이 수평을 유지했다는 얘기죠. 선교사의 영성은 진리로 충만하고 동시에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과연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눔이 있다면 참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드시는 생각이 뭘 것 같아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찼다는 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흠 없는 그 속죄 양이 되셔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가 가득 찼다는 것 이렇게 가능한 얘기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육화되신 분이시기에 은혜가 가득 찼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죄물이었으니까 그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가득 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네가 준비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지 왜 우리 자꾸 쳐다보느냐 이렇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할게요. 네, 제가 얘기할게요. 진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리시죠. 근데 진리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 불의, 불순종 이런 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진리가 공존하는 성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범죄한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생들을 처벌하면서 동시에 구해낼 수 있는 이게 제가 얘기한 역설이죠. 그죠? 역설입니다. 처벌하면서 동시에 구해내야 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화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함께 있는 유일한 속죄물인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처벌과 그 다음에 용서가 동시에 일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얘기죠. 처벌이 아니라 친교 교제를 회복하고 싶었고 선교는 친교 교제의 회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진실하신 분이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된다면 선교사의 영성은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얘기냐? 가능하죠. 이번 코스타의 주제 성구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as my father has sent me 그 as가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치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럴 때 우리의 이 그 under construction 이 아직도 그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은혜와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capacity를 주셨다는 거죠.

0: 내일 이제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선교의 공동체로 삼으신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공동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capacity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버지로부터 보낼 때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그릇으로 그런 미디움으로 그런 엠베서더로 그런 프레그런스로 갈 수 있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은혜와 진리가 십자가에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선포, 진리의 극명하심이 드러난 곳도 십자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극명한 드러내심도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서는 이 크로싱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크로싱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선교사의 영성이죠. 항상 은혜만이 아니고 항상 그 진리만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공존하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성이란 얘기죠. 이건 뭐 아마 lifelong 그 reflection이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지? 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제한 때문에 여러분하고 더 이상은 그리고 제 묵상도 여기까지밖에 안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날 때까지 은혜로워야 하며 또한 진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입니다. 그때밖에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사의 영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유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영성은 십자가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만 유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교사로서 뭘 준비해야 되나요? 글쎄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 가운데 번역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자 하는 그 묵상이 거죠.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번역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그를 통해서 선교사로서 준비하면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마음가짐을 돌아봐야 되는 건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처럼 낮아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내가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와 삶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영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찬송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이웃들과 만날 때에도 예수 믿는 신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지, 아니면 세상 이야기로 수다만 떨고 오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갈 것입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며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종일토록 전하는 BBN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곤경에 처하여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처럼 당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중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스앤젤레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성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1: 인생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일평생 수많은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의 길이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주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인생길을 가로막는 만남도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민 초기만 하더라도 공항에 누가 나와서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세탁소를 할 것이냐 도넛 가게를 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차원의 다양한 만남들 가운데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소중한 만남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래전에 그렉 로리 목사님이 쓰신 책의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업사이드 다운 철치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렉 로리가 목회자가 되게 된 그 과정들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렉 로리 목사님은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입니다. 할비스 크루세이드를 통해서 매년 10만 명이 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지금까지 수백만 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했던 아마 현 시대의 최고 복음 설교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분은 이번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알코올릭이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7번이나 갈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5번 갈고도 늘 우리 설교의 주제가 되는데 7번 이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성장했으니 청소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방황하고 학교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폭력과 마약 등 그가 손대지 않았던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잡초같이 희망 없이 살던 사람인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코스타 메사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 전 작고하신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첫눈에 그렉 로리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과 스토리텔링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리게 했습니다. 이것을 전도지로 만들어서 발매를 했는데 지금까지 200만 부 이상이 발행된 리빙 와러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지가 되었습니다. 무명의 청년, 불량 청년이 복음 증거자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렉 로리는 갈보리 채플에서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받고 리버사이드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갈보리 채플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그 말씀사역인 먼데이 나이트 바이블 스터디의 주강사로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고 현재는 매년 애나하임 구장에서 열리는 할비스 크루세이드로 수만 명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 전거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의 출신과 배경이 척박했을지라도 바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진 재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재능을 풀리 끄집어내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바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 일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지만 바른 대상을 만나게 되면 행복자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만남 중에서도 더 절대적인 만남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전체 방향을 바꾸어 놓고 내 삶의 목적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진 나의 삶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향하여 가야 될지 내 길을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나의 장점은 끄집어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인생이 극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만나되 깊이 있게 진실되게 바로 만났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바로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파워풀한 의미가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바르게 만날 수가 있고 이 주님과 함께 진정한 가치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부분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건 말씀해 보시면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3절과 44절을 보시면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했던 빌립이 먼저 등장합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 사실 요한복음에 다섯 명의 초기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 다섯 명이 전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 특별히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베세다 지역 사람인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같은 갈릴리 지역인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쉽게 표현하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예언서들이 소개했던 바로 그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메시아를 만났다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부분이 조금 걸렸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센텐스의 마지막 단어가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이란 단어가 끝나자마자 나다나엘이 그 말을 곧받아서 되묻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다분히 편파적이고 잘못된 선입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작고 천박한 동네로 인정했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나사렛은 이방 땅에 속한 지역이고 더구나 창기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식 가운데에 이와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나다나엘은 율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예컨대 율법의 구약성경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은데 보게 되면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사실을 몰랐어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등장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은 나사렛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족이 살았던 곳,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그곳이 아니었어요. 가이사 구스도의 명을 따라서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가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Maybe 나다나엘은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확인도 되지 아니한 상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입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고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인간됨과 본질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외형을 보고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학벌을 보고 출신 지역을 보고 가문을 보고 이와 같이 외적인 배경에 중심을 맞추다 보니까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와 같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리젝트하는,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그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가운데 첫 다섯 명 중에 한 명으로 불러주셔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리스트를 보았더니 나다나엘의 이름이 없는데요. 실제로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서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대한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그게 보게 되면 나다나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빌립이 나오면 항상 빌립 바로 뒤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빌립 바로 뒤에 등장합니다.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사실은 본명이 아닙니다. 이 바라고 하는 것, 히브리 말로 아람으로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톨마이, 톨마이의 아들 혹은 똘마이의 아들, 똘마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진 것이 바돌로메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이 똘마이였고 그 아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본명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케이스도 보게 되면 바, 요나,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시몬이 베드로의 본명인데 앞에 바, 요나. 이것은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뉘집 아들 이런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돌로매는 실제로는 본명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도 요한은 제일 마지막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본명을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나단과 같은 의원을 가진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공간복음서는 기록되지 않았을까? Maybe 우리의 짐작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나다나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익명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요한복음에서조차 1장에 한번 나오고 21장에 딱 한번 나오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이런 면에서 그는 비교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한 그런 제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후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는 인도와 알메니아 지역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마지막에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비록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소중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는 거룩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인물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Unknown by man, but known by God. 사람들에게서는 알려지지 아니했지만 Unknown by man.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존재였지만 But he was known by God. 하나님에게는 알려진 인물.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주님이 알아주는 인생.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의 삶이었고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가장 원하는 그 뜻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 인생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그분이 알아주는 인생이 되어서 참된 가치, 참된 목적을 향해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이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특별히 보셨던 세 가지 중요한 퀄리티가 있습니다. 나다나엘 속에 잠재되어 있던 세 가지 퀄리티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정리해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면 주님이 알아주는 인생이 되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퀄리티가 순전한 마음입니다. 이 순전함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47절을 다시 보시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렇게 나다나엘이 반문합니다마는 그래도 빌립이 와 보라고 하니까 또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상식의 벽 때문에 나사렛 출신을 거부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따라 나섰던 나다나엘.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4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True Israelite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가짜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형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 모양은 이스라엘 백성 같고 하나님 백성 같긴 한데 실상 그 마음 속에는 속임수와 거짓으로 꽉 차있는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가짜 이스라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간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기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어 번역을 보시면 deceit, 거짓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혹은 craft, 속이되 그냥 속이된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속이는 이 속임수, 이 거짓과 속임수로 꽉 차 있는 것이 가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참 이스라엘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거짓이 전혀 없는 genuine한 순전함으로 꽉 차 있는 이것이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실 때에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 모양은 거룩한 척하면서도 실제로 삶의 내용을 보면 호박씨 까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다나엘은 반대입니다. 겉으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거칠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순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셉트할 수가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인간관계에서도 외모를 보고 그 모양에 취중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외형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신데렐라에 대한 글을 누가 쓰셨어요. 신데렐라의 황금 마차를 조심하라. 신데렐라가 파티장에 갈 때에 옷도 화려하게 차려입고 황금 마차를 타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황금 마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지만 밤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는 순간 늙은 호박으로 변하고 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양이 화려하니까 그 화려한 것을 복을 따라가는데 화려하게 보이는 황금 마차가 실상은 늙은 호박에 불과한 여자분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늙은 호박이라는 뜻이 아니라

8장에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렸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거룩하게 손을 들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는 나의 삶이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 반면에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소개한 후에 질문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하느냐? 바리새인의 의로운 기도였을까?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였을까? 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두르고 있는 외형에 속지 않습니다. 껍데기에 속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지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녕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의 순전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영적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4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마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했던 삶의 현장도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불러서 너가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내가 훨씬 오래전부터 너를 보고 있었다. 여기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죠.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주님을 미처 알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사건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누구인지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주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나다나엘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나다나엘이 가장 소중한 위치에 있을 때 그걸 봐줍니다. 사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볼 때에 가장 좋은 부분, 잘난 부분을 봐주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 나다나엘을 보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나무 아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푸른 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에 그 표현이 나오죠. 로보암 왕시대 때에 남쪽 왕국인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을 만들고 아스라 목상을 세우고 음행을 행한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푸른 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악의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장소를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 아래는 반대입니다. 경건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디엄같이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묵상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장소가 무화과나무 아래인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그곳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항상 바른 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와치하고 계시니까 나다나엘의 케이스처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보았노라. 네가 새벽에 일어나서 중보하며 부르짖을 때 보았노라.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 내가 육가에 있을 때 보았노라. 노래방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내가 까십하고 누구 욕할 때 보았노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바로 정해야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바르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항상

0: 무화과 나무 아래 있으면서 영성의 그릇을 키워갔어요. 말씀의 깊이를 깊게 하고 기도의 그릇을 크게 키워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기도가 깊어져야 돼. 우리가 근성으로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기도의 그릇을 작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도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깊이 있게 기도하고 정말 나의 영적인 그릇을 크게 만들면 하나님의 기적도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여호와 같이 영적으로 순전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자신의 영성을 키워갔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과 같이 삶의 길을 걸어가려면 비전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비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너가 더 큰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1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보았던 환상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가 받을 특권과 축복 기회를 다 자기가 갈취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가 도망치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자기 집에 가지 못하고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길을 떠났을 때에 아무도 동행하는 자가 없었어요. 홀로 갔습니다. 지팡이 안에 들고 갔어요. 가는데 가도 가도 들판만 있고 척박한 광야만 있는 곳. 밤이 왔습니다. 잠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들판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형편이 됐습니다. 그때의 한밤중에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비전과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장차 너를 통해 큰 민족이 형성되게 되는데 바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 소위 말하는 글로벌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읽던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나아가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모든 족속을 다 복음을 전교해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비전을 주셨고 이 비전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전을 보았던 그곳을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그게 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그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나중에 그가 돌아오게 되면 자기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야곱이 보았던 환상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시면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때가 되면 이런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야곱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사다리로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늘 사다리가 이 땅에 내려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심의 큰 영광의 사건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시각을 가져야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수많은 주의 종들은 이 하늘의 열림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민족 역사의 한밤중에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이 전무했던 그 시절에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스가랴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이걸 보았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후일 밤모습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가 직접 목격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눈도 열려져서 이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만 보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 움켜잡으려고 이것 놓으면 죽는 줄 알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을 쌓아가고 물질을 쌓아가고 나의 인물을 쌓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비전이 있다면 하늘나라의 꿈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바로 보시고 그날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지 한 번을 살아도 값지게 살아갈 수가 있고 여러분 가진 인생의 그 소중한 탤런트와 재물들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그 WEC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영국에 나온 유명한 선교단체 World Evangelization for Christ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 대한 스토리를 읽고 참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단체를 창립한 분이 Charles Thomas Studd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C.T. Studd라고 부르죠. 이분은 1860년에 영국의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벌의 2세로 태어난 것입니다. 일찍이 영국의 명문대학인 캠브리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더구나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대표적인 크라켓 선수가 돼서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생이 중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것을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생명이 만약 끝나게 된다면 이게 과연 무슨 가치가 있을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성과 성공과 나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의 생명이 끝나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와 같은 회의와 함께 질문을 던지던 어느 날 마침 미국에서 영국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오신 D.L. 무디의 동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는 큰 충격을 받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전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려고 준비해 두었던 결혼 비용까지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중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프리카와 콩고에서 예수의 복음만을 전가하다가 그런 자신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복음만을 외치다가 살아갔던 귀한 분이십니다. 시티 스터드가 평소에 늘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진정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희생을 희생이라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주를 위해 바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며 과연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시티 스타드는 하늘을 보았어요. 이 땅에 그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잘 먹을 것인가, 잘 살 것인가에 관심 갖지 않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날의 영광, 그날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그분의 영향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웨크를 통해서 복음 전구 사역을 하고 있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더 잘 먹을 것인가, 더 잘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이 열림을 보는 인생이 되셔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하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셔서 한 번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사시고 주의 목적 위에 바르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처럼 unknown by man,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할지라도 but known by God, 하나님께는 알려지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몰라주고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이 꼭 되셔서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싶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참조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하면 도덕적인 죄만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만이 죄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도덕적이건 하나님을 떠난 죄이건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용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꾸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죄인으로가 아니라 이제 죄를 벗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영혼의 푸른 초장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혼의 빈자리를 두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며 이 땅의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자 사역하고 계신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2: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해를 한 주간 뒤로 미루고 왜 형제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가 하는 제목과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언론이나 또 주변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지난해 38주년 감사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잘 양육을 해서 제자를 재생산하듯 교회도 교회를 재생산해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교회를 재생산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혼이 아니라 임신을 통해서. 이혼이 아니라 임신을 통해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깨어져서 분열되어서 세워졌어요. 이혼해서 딴 살림을 차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분열은 최악의 비극인 것입니다. 교회는 많이 세워졌지만 분열로 인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혼의 아픔과 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80년대 중반 우리 형제교회가 분열의 아픔으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통 속에 무기력하게 보내왔습니까? 성도와 성도끼리 반목하고 다음 세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정말 교회를 떠나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 그 당시 제가 형제교회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우리는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 좋았는데 부모님들이 다퉜어요. 부모님들이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헤어져야만 했어요. 부모 세대가 싫었고 미웠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분열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방황하게 하는 이 죄를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듯 교회 또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형제교회 한 학생으로서 그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 목사가 되었고 형제교회 부임해서 사역을 하면서 제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열망은 건강한 공동체로서 분열이 아닌 분립을 통해서 교회를 낳는 그러한 교회의 모델.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제교회로부터 원하시는 형제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교회가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간절함 속에, 우리의 회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면서 이 시대에 형제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 교회들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교회, 이 시대에 우리 형제교회에게 주신 그 꿈은 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며 분립개척으로 인해서 교회와 세상에 소망을 주고 지역을 복음화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제행전 39장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마음속에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교회가 페더웨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문 기사와 그리고 그 기사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들 때문에 저나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제가 샌디에고 집회 나가 있었는데 샌디에고 집회 중에 그 지역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반대 성명을 이렇게 냈다라고 하는 내용을 웹사이트에서 그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참 밤잠을 설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많이 아파한 것은 제 자신과 우리 형제교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목사님들의, 그 지역 목사님들의 마음이 또한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목사의 심정을 알아요. 목사는 그래도 목사의 심정을 알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부 편이기보다는 그래도 목사 편입니다. 가제는 개편이라고, 예, 그래도 목사는 목사 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뭐 저에게 와가지고, 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뭐 부목사님들에 대해서 뭐 불평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뭐 해봐야, 여러분, 뭐 물론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해야겠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요, 제가 목사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아무리 말씀해봐야, 여러분 별로 위로받지 못합니다. 예. 별로 뭐 이렇게 위로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구원받은 한 영혼을 위해서 참 너무나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한가힘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고통도 있어요. 개척교회 전도사 부목사 시절을 지낸 제가 왜 그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그분들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정말 자기의 그 인간적인 건 내려놓고 말이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는 목사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 아닙니까? 정말 귀한 분들 아닙니까?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두 교회 부흥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할 때 여러분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기도로 여러분 동역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제행전 39장을 시작하면서 주신 이 꿈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환상을 가지고, 그리고 이사과나 페더웨이 지역에 좀 멀리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개척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장소가 주어지면 시작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장소를 또한 찾고 있었어요. 구체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아직 기도 모임조차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형제교회가 페드로이 지역의 어느 건물을 샀고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있고 곧 시작한다는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말이죠. 우리 형제교회가 페드로이 지역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당회나 우리 성도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건물들을 사들였더라고요. 네. 타겟도 샀고요. 토이자라스 건물도 우리가 사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막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문의 전화도 오고 말이죠. 네.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제 자신을 정리하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제 자신을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개척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향하여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개척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우리 형제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저 희미하게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짧은 이 며칠의 기간 동안에 제 자신을 정리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감사의 시간이었고 오히려 제게 축복의 시간들이었어요. 오늘 이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교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왕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교회의 목사로서가 아니라 선교사로서 지역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중심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우주적인 교회로 교회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한두 교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고 함께 연합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이 일에 하나님이 형제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꿈 앞에 우리 형제교회가 이것에 조금이나마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교회가 많은데 또 왜 개척하느냐. 이미 교회가 많은데 왜 교회가 개척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숫자는 적지 않아요. 교회 숫자는 부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숫자는 부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민들 70% 80%는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 한 복음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지역 복음화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 개척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개척되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는 개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이며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또 다른 용어의 의미는 전략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용어로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최고의 전략가세요. 최고의 전략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또한 계획과 함께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방식이 아니라 시대와 지역에 맞는 그러한 전략적 교회 개척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960년대, 70년대 전쟁과 그리고 보릿고개의 가난한 시절 시대적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개척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교회가 그렇게 개척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요청과 함께, 시대적 요청과 함께 정말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천막을 치고 아니면 지하실에서 교회는 그렇게 개척되어 나갔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헌신과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귀한 성도들이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70년, 80년대는 교회 개척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자성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 간의 불화, 목사와 성도 간의, 성도와 성도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서 개척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게 되었어요. 분립이 아닌 분열이라고 하는 상처와 고통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많이 세워졌지만 세상에 보여줘야 될 그러한 연합의 힘과 동력을 잃게 되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80년대, 90년대에는 이 문제 해결 방법으로 많은 교회들이 분립 개척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한 분을 세우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재정적 또 인적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분립 개척의 모델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모델이죠. 제가 바라는 그러한 모델이 분립 개척이라고 하는 것.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분립 개척돼 나간 교회가 잘 정착해서 성장하는 경우는 10개 교회 중에 2개밖에 안 되고 10개 중에 8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문을 닫고 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갔던 성도들이 함께 이 개척에 대해서 파송받고 나갔던 성도들이 개척에 대한 어려움과 그리고 본 교회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다시 역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냥 어려움 속에 그냥 떠나버리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독교인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교회 개척은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소득의 향상과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그 욕구가 강해지면서 개척이라고 하는 자체에 동참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만 거예요. 시대적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민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획을 개척하지 않는 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척된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분립 개척에 여러 가지 또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캠퍼스를 시작해서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그러한 모델을 생각하게 됐어요. 캠퍼스로, 그래서 분립 개척이라고 하는 그러한 독립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됐어요. 우리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그 캠퍼스가 뭐냐 이거죠. 이 캠퍼스라는 것은 분립 개척을 위한 인큐베이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큐베이터 잘 아시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연약한 그 아이를 이 세상에 생활하도록 내보내기 전에 잘 보호해주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잘 보살펴주고 거기서 리더를 세워주고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독립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립 개척을 위한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 이 브릿지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무조건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방식으로 목사님 한 분을 세우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을 그래서 지원해서 자 이제 잘해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리더를 키워주고 그리고 양육하고 이 비전을 공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독립될 수 있을 때 이제는 분립 개척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바로 캠퍼스를 시작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 가운데 페더럴 웨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페더럴 웨이와 퓨얼랍 그리고 켄트 등 남쪽 지역에서 우리 형제교회가 좋아서 출석하고 있는 성도가 100여 명에 이릅니다. 형제교회가 좋아서 나오긴 하지만 먼 거리와 그리고 교통으로 인해서 주중에 나와 양

0: 우리를 와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교회가 거기에 교회를 하나 사온다고 해서 어떻게 뭐 우리 형제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고 다 교회로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1: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영혼의 푸른 초장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BBN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전해드리오니 여러분이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뜻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다가 낭패를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사라를 통하지 않고 여종의 몸을 통해 이스마엘을 가졌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가 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59번째 주기철 목사는 산정현 교회 청빙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스승인 조만식 장로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지만 그가 산정현 교회로 부임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는 그런 역사적인 기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
1: 장로님들, 들으십시오. 내가 목사가 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사각오로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올라갑시다.
2: 아이고, 예. 정말입니까?
1: 목사가 어찌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2: 아, 잘 되시오. 감사합니다.
3: 자, 내일 당장 올라가자고요.
1: 자, 하지만 장로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탁은 꼭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2: 아, 말씀해 보시라요. 못 들어줄 것이 아니면 들어드려야 돼요.
1: 나도 목사인데 아무리 산정현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건 문창 교회에도 할 도리는 다 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후임 목사를 모셔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3: 예, 그렇구만요. 너무 우리 욕심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올라오십시오.
2: 어차피 우리를 기다린 김에 더 기다릴 테니까네. 훌륭한 목사님을 후임으로 잘 모셔놓고 오시라요.
0: 그렇게 주기철 목사는 산정현 교회로 가기로 기도 중에 결정한다. 그리고 그해 7월 몇 달이 지나서야 그는 마산 문창교회를 마무리하고 평양으로 입성한다. 그 해가 바로 신사참배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던 1936년의 일이었다.
4: 그래, 주기철은 어떤가? 무슨 특별한 끼임새 같은 것을 못 봤나?
5: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 그래? 하지만 경계를 늦춰서는 아니 된다.
5: 그런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4: 일? 무슨 일인가?
5: 즉, 그게 말입니다.
1: 여러 장로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꼭 그랬으면 합니다.
6: 교회를 증축하자 이겁니까, 목사님?
1: 교회를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다들 사랑치는 그럴싸한데 참, 교회당은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6: 기르티만은 뭐 지금 교회 짓는다는 거는 무리 아닙니까?
1: 무리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 무리가 아닌 날이 오겠습니까?
6: 그저 돈도 필요하고 서리 외놈들이 이래 가만두지 않을 텐데.
1: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한다고 안 합니까? 외놈들한테 우리의 의지를, 믿음의 결의를 교회 건축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겁니다. 신사 참배로 외놈들이 얼마나 크게 달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장로님들, 나름 말입니다. 이곳 평양으로 오면서 각오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나 여기서 죽어도 좋다. 오직 신앙만을 지키다 죽자. 이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따라주십시오. 돈이야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6: 조수달에 나 유계준이 주기철 목사님 말씀에 따라가시오. 내려고저고 돈은 얼마 없지만은 있는 거 다 내놓을 테니까니 그 장로님들도 그래 하시는 거 이거 어떡하십니까?
3: 좋습니다. 나도 교회 짓는데 내 재산을 다 내놓겠습니다.
7: 저도 그러겠습니다. 예.

0: 목사님.
1: 아니 유창노님, 아직도 안 가셨습니까? 들어가세요. 집에서 기다리실 텐데.
0: 목사님, 그저 감사합니다.
1: 뭐가 말입니까?
0: 선정현 교회로 와주시는 거이 감사드립니다.
1: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한테 감사하다니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0: 아닙니다. 우린 지금까지 교회 증축에 대해서리 생각해보들 못했시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리 일본 우상과 싸워 이길 성전을 건축하자는 말에 내려고저지고 절로 감동을 받았더랬시요.
1: 장로님, 잘 들으십시오.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상과 싸워 이기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뿌리친단 말입니까?
0: 목사님, 내래 부족하디만은 목사님 모시고서 교회에서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저도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0: 교회를 증축한다는 건가?
1: 예. 그 단순한 증축이 아니라 다시 건물 하나를 더 짓는다는 것 같습니다.
0: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를 지어? 감히 누가 그걸 제안을 했다는 건가? 도대체 누구야? 유계준인가? 조만식인가?
1: 주기철이라고 합니다.
0: 네? 주기철? 이 자가 드디어 일을 만드는구만. 일을.
1: 어떡할까요? 주기철을 데리고 올까요?
0: 주기철을 데리고 온다.
1: 아직 경찰서에 와서 인사를 안 하고 갔습니다. 서장님께서 몹시 불쾌해 하실 텐데요.
0: 서장님께서? 아니다. 서장님께 보이기 전에 내가 직접 가서 만나봐야겠다. 멀리 마산에서 올라왔는데 예의가 아니지.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봐야겠어. 응?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5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글의 왕 사자가 포효를 하면 새끼 사자와 함께 모든 짐승들이 벌벌 떨면서 그 앞에 모여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그렇게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망나니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딴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처럼 큰 소리를 발하십니다.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실 때 여러분은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의 역사는 35년이 넘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8개 언어로 라디오 방송을 내보낸 지는 이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ITL 카드라고 하는 청취자 초청 카드를 통해서 방송을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도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실 때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또한 필요한 언어권의 ITL 카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통,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를 탱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8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4: 제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어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과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2: 제9장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멕색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범이니라.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지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듯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4: 제10장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족 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족 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 제11장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해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설림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 영화로운 것이 해멸되었으미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으미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케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지차살을 먹는 대로 돌이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잇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4: 제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쭙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 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 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떡을 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2: 제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이혼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이혼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이혼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스가랴 8장에서 1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죄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간음의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속인 일은 없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거나 약속을 어긴 죄들은 범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웃을 미워함으로 살인의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범죄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던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초청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수십 년 전 미국의 작은 부도난 방송국을 인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온 세계를 통해 수많은 지역 방송국과 또 엄청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독교 방송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오신 아름다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방송 선교를 함에 있어서 항상 성경적인 기준에서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과 또 엄선된 찬양으로 세속화된 음악에 대항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듣고 또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믿는 바는 저희가 올바른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 기준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파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진리의 파수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가 공부할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깊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왔습니다. 바울이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것은 자기의 혈육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경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동기는 순수하였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유대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행과 함께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야고보와 장로들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간증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근래에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주 예수께 인도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장로들은 자기들이 가진 마음의 부담을 나누고 싶어서 안달해 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잠깐 동안 바울이 나눈 간증을 들은 후에 오히려 자신들이 마음에 염려하던 문제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1장 20절로부터 읽도록 합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참으로 이상하기 짝이 없는 권면입니다. 참으로 수수께끼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당혹감마저 드는 장면입니다. 이 일의 배후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명백하게 야고보와 장로들은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향해 가진 태도에 대해 깊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자신이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아니면 글자 그대로 무수한 사람들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있기 오래 전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이 서신서들 중에서 믿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은혜 아래 있음을 확실하게 말하였습니다. 사실상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이와 같은 측면을 소유하는 자리에 아직 이르지 못했음이 명백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의식에 관해 주어진 다양한 율법을 여전히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이 아닌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고 바울의 사역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바울이 이방인 사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쳤다고 들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규탄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 염려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당신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여 염려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와 장로들은 거의 비밀리에 바울과 만난 것 같습니다. 이 만남의 자리엔 다른 유대인 신자들이 확실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을 구약 성경과 연결시키면서 저들의 규탄을 완화시키고 또한 유대인 신자들의 양심의 찔림이 없게 할 행동 지침을 바울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시에 야고보와 장로들이 받고 있었던 격심한 압박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심한 억압을 받고 있었던 때라는 사실을 유의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안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미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혁명과 반역의 소문이 가는 곳마다 떠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거리거리마다 가득하였고 이곳저곳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혁명이나 반역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제안 또 움직임이 보이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말살시켜버릴 것은 물론입니다. 어쩌면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이 왔다라는 사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태워 죽일 수도 있는 큰 불을 발화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의한 것은 전략상의 한 가지 방침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손으로 적었던 율례를 율법을 지워버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진리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각해내었던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나시린에 서원을 한 청년 4명을 함께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저들과 함께 일체가 되고 비용을 지불하고 혹은 저들이 한 서원에 따른 비용을 내고 바울 자신도 서원을 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바울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이 압박감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면 유대인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으면 기간이 길든 짧든 간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몇 달이나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가 개종했을 당시에 나시린이었음이 확실하고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대로 자기의 서원을 다른 곳에서 행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댈 수 없었으나 서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고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나실인 서원 기간이 끝났을 때 머리를 깎았으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바울이 그의 나실인 서원 기간을 끝내면서 제물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은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율법 아래서 드리는 제물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더 이상 차지할 자리가 없음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그 청년들은 나실인 서원을 마치면서 제물을 드리려고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예물을 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그 당시의 풍속에 따르면 부유한 유대인들이 제물을 드릴 양을 사서 가난한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곤 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매우 선한 일로 받아들여졌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와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하자면 바울,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어떤 저들이 가지고 있을 비방의 근거나 적개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 네 명을 데리고 가서 저들과 함께 결례를 행해 정결하게 하고 저들의 비용을 내고 제물의 비용도 내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신도 율법에 대하여 저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한 격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야고보와 장로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아무 차이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바울이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의 태도가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제가 바울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와 진리에 대한 나의 입장을 심각하게 타협하는 것이죠. 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물로 믿는 자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사실을 아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드리신 것을 아는 바울이 어떻게 성전의 제단에 예물을 가져가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상 바울이 그것을 묵인했다면 그것은 그가 사역하면서 유대인 형제들에게 선포했던 그 진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G. 캠벨 몰겐 목사님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의적으로 진리를 떠나 잘못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형제된 유대인들을 심히 사랑하는 데서 나온 잘못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었어야 했겠지만 그러겠습니다 하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뿌리를 잘 내려서 진리를 떠나게 하려는 유혹 때문에 때때로 이와 같은 유혹이 우리들에게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영적 거장들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다시 말하면 감정과 지성이 동반한 희생이 없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로 번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 물질, 시간, 체력을 주님께 드리신다면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로 방문하셔서 선교 후원란을 통해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받는 시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르는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편에서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찬양을 들으시면서 시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0: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또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클릭하시면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남기실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저희 BBN 방송국 본사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우편 주소도 웹사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서 12시까지 신앙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1800-888-707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문의란을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알버츠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부모들이 우리의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에요.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곧 그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생명은 결코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가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의 편에 서게 되며 그 진리로 인해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또한 친구로서 예수님의 나눠주시는 권위를 공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공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같이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중요한 선물이며 요즘 우리가 이 분위기 속에 즐기고 있는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로서 그분과 가까이 지내며 그분의 나눠주시는 권위와 영광을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7개의 표적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7번째 마지막 십자가 전의 표적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향해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 앞에 배경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내용 역시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 말씀도 함께 자세하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의 특징적인 모습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돌보다 더 강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두 번째는 나사로의 전지하신 친구로서의 예수님. 세 번째는 함께 죽을 가치가 있으신 생명의 주님으로서의 예수님 모습입니다. 이 본문의 분위기는 죽음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고 이미 이틀이 지난 상태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려 발걸음을 옮겨 가십니다. 이틀이 더 걸려서 나사로 죽고 난 나흘 후에야 주님께서 그 시신 앞에 그의 무덤 앞에 서시게 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맥시멈으로 최대로 3개월 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지시기 최대로 봐서 3개월 전,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한 달 전 또는 그 이내로 이해를 합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더 재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독특하신 모습, 세상에 비치신 모습, 죽어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의 친구가 되시는 모습, 그리고 당당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스케줄 가운데 진행시키시는 생명의 주님으로서의 모습이 본문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로 10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돌보다 더 강하신 우리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즉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를 또 가십니까? 앞에 10장에 보시면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며 그러셨어요. 가히 신상모독적인 발언을 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서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30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가히 신성모독적인 말씀을 또 하시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십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또 유대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거란 상황에 구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빛은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일반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실족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문맥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의도를 잘 알고 계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 제자들이 우려하는 것 같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9장 4절에서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며 당신의 스케줄을 따라 하나하나 사역을 진행시키시는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도 예수님이 정하시고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계심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도 봤습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는 동사는 요한의 특징적인 이중 듀얼 미닝, 이중적 의미를 사용하는 그의 기법에 따라서 빛이 어둠을 이기려 하나 이기지 못한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탈람바노, 깨닫는다는 의미도 있고 이긴다는 의미도 있고 의도적으로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말씀을 거부했으나 또 이겨보려고 했으나 짓누르려 했으나 이기지 못했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우려했죠. 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 칠까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스케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든든한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11절로 15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친구, 우리 친구 나사로가 가 잠들었도다. 결국은 죽었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완고어법을 사용해서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고 말씀하기에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많은 좋은 표현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 우리 친구. 뭐 동네 옛날에 동네 친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옛날 어릴 때 동네 친구들 어울릴 때 마치 그러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친구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아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시며 자 이제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를 당신의 친구라 부르고 계십니다. 14절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친히 사람이 되셔서 나사로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이 나사로를 대신해서 앞으로 죽으실 것이기에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들은 바 그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고 말씀하며 그러기에 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내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사로의 전지하신 친구 동시에 우리의 전지하신 친구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15절로 16절, 15, 16절 보시면 함께 죽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았던 사실을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으로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해서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영광을 보고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다시 표적과 영광과 믿음의 그 공식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기를 이제 그에게로 가자고 마르다에게 가자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마리아에게 가자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무덤에 죽어 누워있는 나사로에게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며 당신의 나사로를 살리실 의도를 또 한번 힌트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에 16절에 디두모라고도 불리는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또 물어봐야 될 질문 도마에게 제가 물을 질문 What did you mean by this? 이때 무슨 뜻이었는가 제가 꼭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마도 제가 이해하는 바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가신다니 우리도 마땅히 가야지. 유대인들이 방금도 돌로 치려 했지만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니 우리도 가야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가는 발걸음 그러나 도마는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것은 그는 몰랐고 그저 충성심으로 그러기에 도마의 이 모습은 우리가 도마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도마의 이 장면에서의 모습은 충성스러운 제자,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도마의 모습입니다. 도마는 몰랐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가시는 길,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가시는 길, 당신이 이 세상에 비친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나사로를 향해 가시는 그 발걸음 다 몰랐으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 때문에 그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그 설명드린 내용을 근거로 세 개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는 그 친밀감을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명 깊은 표현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우리 친구 나사로 여기 앉아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 우리라는 표현이 얼마나 좋은 표현인가요? 우리, 이렇게 우리. 근데 이 우리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운데 떡 앉아 계세요.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기를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표현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과 친하다고 하는, 예수님과 친하다고 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패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저는 깡패 생활을 못 해봤지만 가끔 이런 표현을 즐겨 써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패거리다. 그럼 기분이 막 좋아지지 않아요? 한 패거리다. 막 힘도 흩는 것 같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패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He knows us.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전지하신 나사로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신 예수님,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잘 정확하게 깊이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다 알려져 있고 다 노출되어 있어서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경계 대상이 아니시고 우리의 친한 친구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그러기에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척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척 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과 친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척하지 마시고, 표정도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척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친한 그대로, 그 사실 그대로 우리 얼굴 표정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게 연결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척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건 첫사랑할 때 하는 짓이죠. 이제는 주님과 친한 걸 좀 약간은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즐겨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 내 친구인 사실을 입증해 보여달라고 부탁하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친구로서 그 친밀감을 희석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아닌 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 속에 잔잔한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며, 예수님과의 친한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 주님을 잘 아는 관계,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 명하시는 것을 행해 드리고 싶은 관계.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 대신 우리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 도마 옆에 놓고 말씀하기를 우리 친구 저 스털링에 있는 정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친구,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사투리에 가는 우덜, 이렇게 우덜 물음 우덜. 주님과 우리는 친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주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되어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과의 그 친밀함, 친밀감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제자로서 그 능력과 권위를 축소하지 마십시다. 주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빛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받고 우리는 만났고 그분을 만져받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빛이 되며 우리가 가는 그 어둠이 빛으로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장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빛을 바라보는 동안,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보장받은 유대인들이 결코 예수님께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정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도 그 시점도 예수님이 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그분 든든한 모습으로 서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빛을 보는 동안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신 내용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고 되어있는 표현은 따로 떼어 구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는 표현 따로 떼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한 화목 제물로 당신을 드리시기 위해 당신을 따로 떼어 구별하셨습니다. 제물로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이에 이제 그들도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그 따로 떼어 거룩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제자들도 따로 떼어 거룩함을 입고 그 사건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여러분과 제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시나요? 그 다음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거기 답이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뿐이 아니고 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될 우리들도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요 meticulous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의 산물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로 떼어 거룩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결과 제자들이 같이 따로 떼어 거룩함을 받고 증인이 되고 또 그 증언을 들은 우리가 따로 떼어 거룩함을 받게 된

하나씩 뺏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주지사가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니까 하나만 더 주세요. 공손하게 부탁을 또 했는데 이 부인 대답하기를 한 사람이 하나씩입니다. 아주 딱 잡아 떼는 거예요. 주지사가 약간 이제 좀 기분이 그래서 자기 힘을 좀 과시하면서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주지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 그러시군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닭다리 담당하고 있는 치킨 레이디입니다. 다음 사람,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보면서 아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당당한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가 무엇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아무리 주지사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자기의 주신 그 원리에 따라 자기 일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그 권위가 뭔지를 아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내 받은 바 신분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신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 그것을 아무리 세상에 주지자가 와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의 권력에 전혀 움츠러지 않냐고 전혀 위축당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물질에 대한 욕심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누가 모든 것에 근원이신 것을 잘 알기에 육신의 정욕이 퍼붓는 유혹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우리에게 본 더 고상한 아름다움이 있기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며 복음의 신을 신고 산을 넘어가며 그들을 위해 시간을 투자할 줄 아는 여력을 지닌 그리스도인들 낙담한 영혼을 찾아가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 대화하며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함께 울어주고 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필요하면 물질도 투자하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공유하고 있는 제자의 멋있는 모습 세상에 빛을 보았기에 빛을 보고 있기에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기에 삶이 여유로운 그 주위에 어둠이 한 구석도 없기에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라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로서 그 능력과 권위를 억지로 축소하지 마십시다. 억지로 축소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 신분에 그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그리스도의 그 고상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왜 억지로 그 능력과 그 고상함을 축소하려 하겠습니까? 오히려 성령께서 힘주시며 이끄시는 대로 그 강렬한 빛을 계속 바라보며 그 빛을 즐기며 그 빛을 받아 반영하며 나눠주는 그 힘찬 발걸음을 더욱더 재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경험했고 그 세상의 빛이 강렬하게 우리를 비춰주시기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로서의 그 능력과 권위를 억지로 축소시키지는 마십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 가자고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가십시다.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도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순교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우리는 도마가 모르는 것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가자고 했던 그 베다니 나사로가 있던 그 자리 나사로의 무덤의 그 자리는 도마와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덤 죽음의 자리였으나 예수님께는 그 죽음의 자리가 이제 곧 생명의 자리로 바뀔 거란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어둠 속에 빠져있던 나사로 그러나 생명의 빛을 만나 빛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포할 자리였으며 모든 인류가 다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될 그 자리였습니다. 도마는 나사로

0: 죽어있는 자리를 염두에 두었을지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자리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고 생명의 장소였습니다. 생명의 빛과 영광의, 생명과 빛과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리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에게로 가자, 즉 생명과 빛과 영광의 자리로 가자. 도마는 다 깨닫지 못했으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 때문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영광과 빛과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지 죽음의 자리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그 자리는 주님께서 친히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가자고 하시는 그 자리는 그것이 어디가 되든 간에 다 영광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빛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 그게 어디가 되든 간에 우리는 같이 갈 수 있으며 기대감을 가지고 또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우리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되고 만다. 혹 사람에게는 겸손하게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나는 성자가 아니야, 나는 거룩하다 말할 수 없어 라는 식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게 드릴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반항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표현이 사람에게는 그 반대로 들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순수한 겸손의 표현이라고 최인버스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열을 가지고 있으면 열이 있다 하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열이 있는데 다섯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내게 백이 있으면 백이 있으니 이것을 다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이상을 요구하시는 적이 없고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위대한 역설,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만큼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죽음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과거가 말끔하게 정돈되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며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발견됐고 예수님의 죽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원동적인 성령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몸에, 생명 역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 곧 영광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빛의 자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영광의 자리에 되돌아가셨으며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껴들게 됐고 우리도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지녀할 때가 있겠으나 그 죽음을 지니는 만큼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 역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행복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비록 자식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자식을 사랑하기에 당장 버리고 또 죽일 것 같다가도 그 마음 한켠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서 결국에는 진노가 아니라 용서의 팔을 벌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을 빌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임이라.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녀들만 집에 두고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집안에 옷을 벗은 여자가 있다든지 도둑이 들어와 있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죽이라는 싸움의 전사들이 들어와 있다든지 잘못된 이단 사설을 들고 들어온 이단들이 집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이미 우리들의 집안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인터넷이라 하는 것, 결코 우리에게 편리함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모든 청취자들의 가정에서는 인터넷의 해와 악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모든 BBN 청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를 비판합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대신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비는 내리지 않고 먼지 바람만이 날마다 차옥하게 불어대고 있었어요.
1: 왕이시여,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왕을 만나고자 합니다.
2: 이상한 사람이라니, 누구란 말이냐?
1: 자신은 선지자이며 엘리야라고 합니다.
2: 엘리야? 그 처음 듣는 이름인가?
0: 선지자란 말은 예언자이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왕은 마지못해 그 엘리야를 만나주는데.
2: 무슨 일이요? 간단히 말하시오.
3: 왕이시여,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가나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왕궁 안에도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2: 그거야 어떤 신을 섬기든 그것은 결국 자유 아니오?
3: 왕이시여, 우리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2: 글쎄, 그러나 우리 땅에는 우리 민족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그 이야기를 하자고 찾아온 거요?
3: 왕이시여,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 땅에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가뭄이 찾아올 것입니다.
0: 그 말을 남기고 엘리야 선지자는 사라져버립니다.
2: 건방진 것 같으니 저놈이 뭘 알아서 그딴 소리를 한단 말이냐?
0: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4: 아이고, 오늘도 저 해를 좀 봐라. 해가 이글거리면서 넘어가는구나.
5: 아유, 예, 내일도 비가 오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4: 그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신에게 또 기도를 올려야겠구나.
5: 한두 번 해봤습니까? 소용없어요.
4: 그래도 풍년을 가져다 준다는 신이 바알 신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대신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고.
0: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대신 다른 민족의 신인 바알 신을 섬기는 걸 보시고 크게 화를 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로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가뭄이라는 큰 벌을 내리신 거예요.
1: 왕이시여, 이제 왕궁 안의 우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거리마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밭과 과수원이 모두 말라버린 지는 오래됐습니다. 가축들도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날마다 쓰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2: 그건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1: 왕이시여, 이 심한 가뭄을 그치게 하려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내서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 난 나도 그 생각이야. 그러나 그작자는 그날 왕궁을 떠난 뒤로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다는 거요. 이제를 지금 당장 찾아야겠는데 이게 큰일이로구만.
0: 이 무서운 가뭄은 3년 6개월이나 계속됐어요. 그 사이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 깊은 산속 시냇가에 숨어 살았습니다.
3: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부디 이 가뭄 속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지난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엘리야는 날마다 약간의 떡과 과일을 먹고 살았어요. 그것을 갖다 주는 것은 까마귀 한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혼자서 마실 만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곳이라 해서 가뭄이 없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3: 아니, 이가 한 모금씩 솟아나던 물이 이제 여기도 그나마 말라버렸구나.
0: 깊은 산속입니다. 엘리야는 딱한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6: 엘리야야.
3: 오, 하나님.
6: 이제 이곳을 떠나거라. 너는 가야 할 곳이 있다.
0: 엘리야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북쪽 지방의 한 성에 도착합니다. 그건 역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어요.
5: 대체 이제 내일은 뭘 먹고 살아야 할까?
0: 모래먼지만 수북하게 덮여있는 거리. 모두 굶주리고 앙상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엘리아는 한 여인이 상기 속에서 땔감을 춥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3: 여인이시여.
5: 예?
3: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5: 물이라고요? 예. 아니 세상에, 지금 물을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 그렇다면 빵을 하나 얻어 먹을 수 있는지요?
5: 여보세요 손님, 우린 지금 마지막 한 끼 먹을 음식밖에 없답니다. 한 움큼 남아있는 밀가루로 마지막 빵을 해먹고.
3: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5: 죽어야죠. 이제 더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조금 가지고 있던 밭은 말라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도 없고, 남의 집 일을 해주려고 해도 모두 자기 먹을 것도 없답니다. 어디 가서 물 한 모금도 얻어 마시지 못하는 세상이 됐으니 저 같은 가난뱅이는 죽는 게 더 편하지요.
0: 한참 동안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엘리야.
3: 여인이여, 그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올 수 있겠소?
5: 그러죠. 어차피 우리는 죽을 텐데, 시장에 보이는 손님이나 그걸 드시도록 하세요.
0: 여인은 자기 집으로 가서 이윽고 빵을 한 개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건넸어요.
5: 자, 어서 드십시오. 손님이 우리보다도 더 배가 고파 보입니다.
0: 엘리야는 그 빵을 맛있게 다 먹어치웠어요. 부스러기 하나까지 모두 먹어버린 엘리야는,
3: 여인이요, 예. 집에 비어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까?
5: 있는데요.
0: 엘리야는 그 방으로 들어가더니,
3: 비어있는 항아리를 하나 가져오시오.
0: 과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엘리야는 그 항아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올립니다.
3: 하나님이시여, 저 불쌍한 여인을 도와주셔서 이 항아리에 무엇을 채워주시렵니까, 하나님?
5: 아니, 이게 뭡니까, 손님?
3: 기름입니다.
5: 세상에, 이런 비싼 기름이 어떻게...
3: 어서 그것을 내다 팔아서 밀가루와 고기를 사도록 하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물입니다.
0: 모든 희망을 잃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려던 과부 여인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거리에서 외칩니다.
7: 여러분,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한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바알 신에게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0: 삽시간에 엘리야의 이름은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은 구름처럼 모여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4: 그래 맞아. 우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올려야 해.
5: 아유 예, 내일 당장 산으로 가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야죠.
0: 엘리야가 근처의 거리를 모두 다니면서 그렇게 외치기 시작한 후,
6: 엘리야야.
3: 예, 하나님.
6: 너는 왕에게 가거라. 내 이제 이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가뭄을 그치려 하거니와, 너는 가서 왕을 깨닫게 하여라.
3: 무시! 엘리야가 나타났어?
5: 예, 3년 6개월 만에 나타났습니다.
3: 이번에는 뭐하러 나타난 거지?
5: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벌이자는 것입니다.
3: 아니, 누구와 무슨 대결을?
5: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산 위에 올려보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게 하고, 자신은 혼자서 기도를 올리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비를 오게 하는지 대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3: 850명과 혼자와의 대결이라. 그래, 좋지. 어디, 그래서 비가 오게 한다면 어떤 신이 더 위대한지 판가름이 나겠지.
0: 갈멜산으로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런 구경거리는 처음이기 때문이지요.
4: 850명이 기도하는 것과 혼자 기도하는 것이 같을까?
5: 글쎄요. 아무래도 바알신 이길 것 같은데요.
0: 약속한 시간이 되자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며 그리고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쌓아놓고 일제히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0: 일어나 아침부터 한낮까지 그들이 목이 터져라 기도를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끼지 않는 거예요.
1: 이거 틀린 것 같구만. 에?
2: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젠 엘리야 선지자더러 기도를 한번 올려보라고 하시지요.
1: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0: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바위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외쳤어요.
3: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이제 이 목마른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0: 그 단 한마디의 기도가 끝나기가 바쁘게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려 벌벌 떱니다. 산 꼭대기에 불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3: 왕이시여, 보셨습니까?
1: 잘 보았소.
3: 그럼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바알신의 제사장들을 모두 처형하십시오.
1: 알았소. 당장 그렇게 하지.
0: 850명의 바알신 제사장들이 모두 끌려나간 뒤
3: 왕이시여,
1: 말하시오.
3: 이제 곧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부디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조금도 쉬지 말고 마차를 몰아야 합니다.
1: 알았어.
0: 왕은 미친 듯이 재촉하여 마차를 몰아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 마차가 왕궁에 도착하기도 전에
2: 왕이시여, 비가 쏟아집니다.
1: 그래. 비가 오고 있어.
2: 눈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1: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힘이 강할 수가 있다니. 하나님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위하여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0: 아니, 선생님, 그렇게 비를 내리게 해주셨으니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신데 왜 이렇게 서둘러 떠나십니까?
1: 왕은 나를 죽이려 할 것이네. 그러니 떠나야지.
0: 어째서요, 선생님?
1: 이제 왕보다도 내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니 왕이 나를 그대로 두려워하겠는가?
0: 그래도 왕은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1: 그 기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야.
2: 그 말은 맞았어요.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왕비는 왕을 채찍해서
3: 그 자를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큰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빨리 처치해야 합니다.
2: 빗속으로 군사들이 추격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다시 정처 없이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는 엘리야. 그가 보여준 이상한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가르침을 펼쳤지만 왕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엘리야 한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저는 지쳤습니다.
2: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우는 신의 산으로 찾아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엘리야.
4: 엘리야야.
1: 하나님.
4: 너는 이제 할 일을 마쳤으니 내 곁으로 올라오너라.
1: 예,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껍데기를 거두어 주겠다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2: 늙어버린 엘리야는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드린 거예요.
1: 이제 아무도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 모두 자기 갈 곳으로 돌아가거라.
2: 그는 제자들을 모두 물리쳤어요.
0: 안 됩니다, 선생님. 저 하나만이라도 선생님을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2: 아무리 돌아가라 했으나 제자 한 사람은 그의 뒤를 끝까지 따라왔어요.
1: 할 수 없다. 그래, 너는 나를 따라와서 나의 마지막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2: 이윽고 그들은 요단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넓고 세차게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잠자코 자기의 겉옷을 벗어듭니다. 그리고 그 겉옷으로 강물을 내리쳤어요.
0: 강물이 갈라지더니
2: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태연히 강을 건너가는 엘리야. 제자도 허겁지겁 그 뒤를 따라가는데.
1: 예야.
0: 예, 선생님.
1: 너는 참으로 믿음이 강하고 진실한 제자로구나. 어디 내 물건이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0: 예, 저의 소원은...
2: 이 제자가 바로 이름이 비슷한 엘리사예요.
0: 저는 다만 선생님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저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선생님보다 더 많이요.
1: 그래. 그 요구가 정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다.
2: 그들이 계속 얘기를 나누며 강가를 걸어가고 있을 때
0: 아니, 저기 보십시오. 불덩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 아니다. 잘 봐라. 저것은 불덩어리가 아니다.
2: 그것은 불에 휩싸인 마차였어요. 엘리야를 태우려고 오는 하늘의 마차였던 것입니다.
0: 선생님!
2: 그 마차가 다가오면서 갑자기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어요. 엘리야는 그 바람 속으로 사라집니다.
0: 선생님! 선생님!
2: 그러나 다음 순간 제자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스승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마차와 함께 하늘 멀리로 사라지고 있는 것을.
5: 선생님!
2: 엘리아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 강변을 다 뒤지고 그물을 쳐서 강변 속까지 뒤졌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 그래, 그분 같으면은 넉넉히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 거야. 틀림없어.
2: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날아올라간 예언자 엘리야.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어요.
7: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의 민족적, 역사적 영웅이었고 하나님의 친구이자 대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의 전달자였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으며 출애굽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선지자는 또 없다라고 신명기 34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를 사람 중에서 최고로 생각했으며 예수님도 역시 높이 평가한 인물인 모세의 신앙을 배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어 성경대학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위대한 구약의 인물인 모세를 알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했던 신앙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 가보지 않겠습니까?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피아노는 88개의 금반을 가지고 있지만 귀는 1500개의 키보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각신경은 예민하여 방음장치가 완전히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여러 번 했어요. 4장 2절에도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쟁기로 간 땅 속에 비밀이 들어있었어요. 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결혼 50주년 기념일을 준비하면서 한 남편이 아내가 보았던 것 중에 가장 특별한 꽃 선물을 하려고 9만 8천 평의 땅을 따로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아무도 모르게 아내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씨앗을 셀 수도 없이 많이 심었대요. 대단한 남편이네요. 마침내 그 씨앗들이 120만 황금빛 꽃들로 만개했답니다. 노란 왕관의 해바라기 꽃들이 고개를 들자 아내는 남편이 몸소 보여준 그 사랑의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남편이네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받는 심판을 겪은 후에는 영광의 새로운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를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황폐해지고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것이지만은 땅에서 올라오는 새 순이 있었어요. 곧 아름다운 싹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별되고 구별된다는 말은 거룩하단 말이죠. 정결하고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주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날들이 어두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이 어느 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이에요. 아름다운 새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왜 때때로 숨겨진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그 약속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고 아름다운 약속들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오늘 낭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기독교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들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 앞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 변증을 할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바로 바울의 말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참된 주제에 대해 알게 됩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이죠. 죽음은 오랫동안 모든 인류의 공통된 두려움이 되어왔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죽음 가운데 매여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일생을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주제입니다.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는 죽은 후에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 속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윤리를 전하고 있고 율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적을 믿는 신앙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질 은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적적인 은혜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신자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그들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전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밤을 새워서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일에는 5분 이상, 아니 10분 미만으로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게 느껴질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 BBN 방송의 ITL 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ITL 카드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건네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ITL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드러는 길가에 드러는 가시떨기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얻지 못하거나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많은 결실을 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기를 씨는 말씀이고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옥토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100%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어 온 순수 비영리 기독교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희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일체 상영회를 하지 않으며 라디오 프로그램 자체 매매 행위도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동된 청취자 한 분 한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재정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방송 선교에 물질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선교 후원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방송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죄책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는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있으면서 절대로 없어질 것 같지 않는 스트레스는 죄책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희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 이미 다 용서되어졌으며 여러분들의 죄값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성경 베드로서에서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죄의 값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의 공통 관심사인 친구와의 각별한 우정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각별한 우정이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친구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던 옛 시절을 떠올리며 현재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저희 BBN 방송을 알리고 복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옛 시절에 나눈 우정을 복음의 우정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우정이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시면 친구에게 알리기란이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 BBN 방송과 복음을 소개하며 영원을 향한 우정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